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CFM YouTube channel will be right here for you, waiting for you. And if you want to jump into the conversation, please come joi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Say hi, drop a thought, share your morning. We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And if you missed the live show, don't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Hope you had a good weekend.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이 주말을 고비로 더위가 한풀 꺾이나 싶었지만 아침에 이제 한 주의 그 이 웨더 포캐스트 오버뷰를 봤는데 It doesn't look like it's gonna ease anytime soon, because after the weekend we all were kind of hoping that maybe the heat was finally would finally begin to let up. Maybe the weekend was the highlight of the summer heat this week, this year, that is, right? But since a lot of people are on vacation, maybe we'll have a couple of more weeks of this summer heat. 아무래도 또 이제 휴가 가신 분들 많잖아요. 휴가 때는 또 더운 날씨에 휴가 가는 게 비 오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죠? 한 2주 정도는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 싶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드시는 것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o be careful what you eat and take care of your health amidst this extreme summer heat season. 이 소셜미디어에서 한 유명한 기업인이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언을 하는 그런 사진을 누군가가 올린 다음에 그 기업인이 어떤 양복을 입었는데 이 분의 양말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코멘트를 이제 하면서 이거에 대한 또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소셜 미디어에. Cross this post on social media. About a well-known business leader, right? He was speaking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what caught people's attention wasn't the speech per se. It was actually his socks. He was wearing a suit and his socks. And some argued that his socks were too short for a formal, suit. 그래서 저는 읽어보면서, 와,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신경을 그런 쓰는 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t made me think, wow, people notice even that, right? Small little detail. 뭐 이분이 패션 모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분인데 저런 패션의 잣대를 내미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He's not a fashion model or celebrity. He's just a businessman, right? And even someone like that ends up being judged by a dress code that seems to exist in other people's minds.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패션 스타일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어떤 패션 철학을 은근히 강요하고 또 그것과 다르면 이 디스를 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속에서 디스를 하면 상관없는데 이 소셜미디어 공개된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죠. I think that's partly what we all do. You know, we quietly measure someone else's style against our own fashion philosophy. And when it doesn't match, we're very quick to criticize that person. 패션 초이스만큼은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요. 또 철저히 개인 취향의 영역. 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가요? Fashion is personal. Also one of the most individual choices that we make. 서로 침범하면 침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도 역시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패션 테러에 대한 이 경계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As long as you know someone's attire doesn't hurt anybody, right? I don't think we should take it as a problem. 또 패션에 대한 이 선입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Fashion comes with all kinds of unwritten rules, stereotypes, that is, right? 예를 들어서 이 TPO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For example, dressing appropriately for occasion, and 뭐 나이에 어울리는 fashion, wearing what's considered age appropriate.
아니면 또 뭐 남녀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 그죠? Following expectations about what men and women should wear.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이런 색깔 입으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고정관념, unwritten rule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본인이 입고 편안하고 confident 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as long as you feel comfortable in what you're wearing and feel confident about what you're wearing, I think that is the best fashion.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이 중년 아저씨들이 이 짧은 바지에 이 검은 양말 신으면 이 패션 테러라고 했었잖아요. Remember, right? If you see a middle-aged man, you know, wearing socks, black socks, while wearing shorts, were considered fashion disasters, right? 하지만, you know, guess what? 요즘 젊은층들 보면요, 이 짧은 바지에 검은 양말 아주 세련되게 연출해서 입고 다니지 않나요? You see younger people these days styling black socks with shorts on purpose, and it looks pretty cool. And fashion comes and goes, that is for sure.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패션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패션에 대한 선입견. 아, 저런 거에 대해서 왜 저런 선입견이 있을까? 왜 저런 패션에 대한 잣대나 기대감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TPO, 어떤 상황에 따른 올바른 패션, 나이에 관한 것, 또 남녀, 성별에 관한 것, 또 유행을 따른 것, 또 뭐 어떤 상황에서 튀는 옷을 입는 것, 뭐 출근 복장이라든가, 뭐 출근 복장은 어느 정도는 이제 사회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또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So, what is a fashion stereotypes you quite don't get, you never understand? 이런 이야기로 오늘 Monday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로 주실 경우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Take That Back For Good.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Take that, Back for Good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break. So, Monday show, back from weekend, and it seems like some of our cutie names are on vacation. Hailey님께서는 이 워터파크에 계시다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One of our cutie names, Hailey님, has posted a picture of a beautiful sight of a water park. 파란 하늘이 참 수영하기 좋은 날이네요. But you're not supposed to swim at water park. 그죠? Hailey님 is a swimmer and, you know, I completely understand, right? But 워터파크에 가서 수영을 저도 해봤는데 일단은 물 상태가 이렇게 그 물속으로 이제 머리를 집어넣으면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Right? You're not supposed to, right? So it's best not to swim, I think. You know, I'm talking about, you know, swimming. Have fun. 안전하게 또 이렇게 재밌게 놀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실 것 같긴 한데. 그죠? So we're talking about fashion stereotypes. 그죠? Fashion 하면은 for some people is not an easy subject, right? Wisdom 님께서 fashion은 저에게는 쥐약인 fashion 이야기. Simple is the best. 그죠? Yeah, fashion could be not an easy subject to talk about for some people, you know, simple is the best. I think that is the most wise thing that you can do, you know, if you are kind of unsure about, you know, what to wear and those kind of things. But for some people, fashion is very interesting subject. 아주 흥미로운 subject이면서도 상당히 또 이 뭔가 controversial한 그런 subject이기도 합니다. It could be very controversial because, you know, the earlier social media post that I talked about, right? And some people were arguing, like, you know, why would you, you know, criticize some businessman's attire, right? I mean, if they do a bad job of, you know, running their business, maybe you should criticize for that, right? But, you know, criticize somebody for their lack of, you know, attention to detail with their fashion, I don't, you know, I agree with that too, right? But, you know, to each their own.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패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패션에 대한 선입견, 여러분들의 선입견 말고요. 사람들이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쓸까? 패션에 대해서. As I said, there are many different, you know, unwritten rules, you know, age appropriate fashion, you know, code and you know, gender appropriate, you know, expectation about clothing, 그죠? 그다음에 또 이 뭐 출근복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부활, Lonely Night 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of your messages sent in regarding our topic of the day, unwritten rules about fashion, stereotypes that you don't get. 위스덤님께서는 저는 패션을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진다고 크게 달라질 것과 또 아니라서 옷들이 다 검정, 흰색, 베이지색 그래요. 단순한 조합. I'm not really into fashion. Even if I tried, I don't think it would make much difference. So my wardrobe is basically black, white, and beige, nice and simple. Yes, I think, nice and simple is, all there is to it. 뭔가 복잡한 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또 패션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주제를 들으니 웃픈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이 맞선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 대학교 졸업 앨범을 입수해서 대상을 물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대 쪽은 아예 테이프로 딱 붙여서 보지도 않았었대요. 공대 쪽은 죄다 시커멓고 칙칙한 패션, 음대나 문과 쪽은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패션이고 다들 예뻐서 그랬다나요? 이해하지 않을래요? 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Reminded me of a funny story back in the days. People in those matchmaking industry would get hold of university yearbooks to look for potential dates, right? And they say they don't even bother to look at the engineering school pages because everyone in the engineering wore same dark, gloomy clothes. While the music and liberal arts students were all dressed in colorful and stylish outfits, those bling bling, fabulously bling bling outfits, 그죠? 그렇군요. 상당한 스테레오타입이죠, 그것도. 위스덤님께서는 그 공대생 중에 이제 보석 같은 그런 존재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ou are like a gem in those very gloomy engineering students. Not many, I guess, female students, huh, in the engineering department. Maybe that's why. 하지만 그죠? 본인이 그냥 편하게 입고 자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that is what's best fashion is all about. 또 이게 그 생각을 또 심정을 담으신 곡을 또 이렇게 신청곡에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보내주셨네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couple of tracks,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and the following track was K9, featuring Nelly Furtado, Is Anybody Out There? So talking about fashion stereotypes, we all have, 아무래도 아무리 우리가 이제 편견이 없다고 해도, I think if you look deep inside, I think we have at least a couple of stereotypes about fashion style, I think. 그걸 근데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you know, it shouldn't cause any problem. 뽀글림 같은 경우는, norm core라고 하나요? 최악의 독일 중년 패션의 대명사 같은 양말의 샌들이 유행한 것을 보면은 이 촌스러워도 당당하게 소화해내면은 fashionable한 건가 싶습니다. Seeing the classic, you know, socks with sandals look, you know, once considered the ultimate stereotype of unfashionable middle-aged German style, right? Come back into fashion makes me wonder if anything can look stylish if you wear it with enough confidence. 하시면서 정재형님이 대표적이죠라고 정재형, the celebrity and the singer-songwriter 그렇군요. Normcore라는 표현 처음 들어보는데요. Yes, I think I agree. That if you wear anything confidently, right? That's a good fashion style. 근데 그러기가 참 힘들죠. 쉽진 않아요. 이렇게 모든 어떤 스타일이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But if you have enough confidence, right? Then you will look good in any kind of clothing. 약간 뭐 그런 exception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232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전공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식품 공학을 전공했다라고 하시는데요. Food engineering, right? 그렇군요. 각 또 이제 전공마다 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If you kind of look by sort of a different majors, right? They have very distinct style of clothing too. 제가 봤을 땐 항상 가장 옷을 잘 입는 전공은 건축학과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I think architecture major students always were the best dressers. I mean, some of the people that I know, I think, were always 뭐 미대 다니거나 뭐 그러면 좀 당연하겠죠. 어떤 미적 감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보통 major 중에서 in a way, architecture is also design major. So that kind of explains their, you know, sort of aptitude for fashion, I guess. 그런 얘기 한번 해봐도 재밌겠네요. 어떤 전공별 어떤 패션 스타일이나 또 전공별 패션 대회 어떤 전공이 best fashion인지. You know, I mean, engineering major are not necessarily the worst dressers. 제가 알고 있는 공대생 중에서 옷 잘 입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I think.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좀 에서 벗어나면은 결국에는 그냥 전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개인의 어떤 이 미적 감각에 대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뽀글님. German middle-aged man fashion, 양말에 샌들, 그죠? I think that's not just German. I think that is middle-aged man for a lot of countries. 그죠? 까만 양말에 이제 샌들도 그냥 그쵸 아주 흔한 패션이었죠. 왜냐하면 되게 편하니까요. 편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양말을 벗는다는 게 조금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양말은 신으시고 샌들을 신으신. I understand the mentality behind it as well. I think 좋습니다. 뽀글님의 신청곡까지 한번 가고 1부,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adonna. Vogue. What are you looking at?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정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Hour 2 begins right now. I'm your producer and DJ EQ. We are live on TBS C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run broadcast waiting for you again at the 6 p.m. and 2 a.m. tomorrow morning.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you can come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with our 보이는 라디오.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 들어가신 뒤에 1012, 1013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there, here, that is. Come say hello and share your thoughts. And you can just leave any messages, you know, your check-in messages, your song requests, or any random thoughts that you have on your mind about the program. 또 그냥 프로그램 잘 듣고 있다, 어디서 듣고 있다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as well. You can send your messages to shop 1013 for 51. 좋습니다. Let's talk more about the fashion culture and the stereotypes and whatnot. It's always a fun topic to talk about. There are a lot of points to talk about. 쟁점이 항상 많고 그만큼 또 controversy가 많은, 논란도 많은 그런 이 분야가 패션인 것 같은데요. 1232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나 유행에 민감한지 해외에 나가면 패션으로 우리나라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So Koreans are so quick to pick up on trend that people say you can sometimes spot them by their fashion choices when traveling abroad.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의 특정 브랜드의 모자를 쓰면은 아마도 한국 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So it changes from time to time. But for example, if you see somebody these days wearing certain brand of cap, right? It's almost for sure that that person is a Korean person. 그죠? Yes, I think good and bad. 뭔가 이렇게 민감하죠. 상당히 민감하죠. 패션에.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패션에 민감하고 그만큼 어떤 이 특정 패션 어떤 트렌드에 뭔가 단시간에 굉장히 몰두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We tend to really focus heavily and consume that fashion style heavily during a short span of time. 그래서 빨리 오고 또 빨리 가기도 하는 게 그렇죠. I think I can agree with you definitely 100%. 그렇죠. 이제 해외 가 보면은 조금 사람들이 패션에 덜 민감한 건가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드리고요. 1232님.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더 소개해 드릴까요? This is Leo Robinson. 원래 이제 Commodores의 곡이죠. Three Times a Lady.

Couple of tracks, Leo Robinson, Three Times a Lady, and Swan Dive, Truly, Madly, Deeply,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사연s sent in by our cutie님. So, Andy Mike님께서는 저는 fashion terrorist라고. So, Andy Mike님 defines himself as a fashion terrorist. 보통 본인이 fashion terrorist라고 하시는 분들이 옷을 보통 잘 입던데 보니까. And Andy Mike님 says, 같은 부류인 메탈리카의 노래 신청해 봅니다. So, he also considers Metallica fashion terrorist. 메탈리카는 보면은 it's usually all black. 근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또 계산된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rather very calculated, coordination of clothing because they want to give off that impression that they don't care too much about their clothing. 뭔가 터프한 그런 메탈 밴드 아저씨들의 느낌인데, 나는 뭐 그냥 까만 바지에다 까만 티만 있으면 돼라는 느낌을 주긴 하거든요. But each member kind of is slightly different with their sort of coordination and clothing and the coloring of their clothing and how it kind of fits with their guitar color too. 그래서 이제 기타 색깔과의 어떤 이 조합 같은 것도 은근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I think, you know, they pay a lot of attention to their clothing.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안 써 보이는 듯 해 보이지만 뭔가 신경 쓴 꾸안꾸인가요? 메탈리카가 꾸안꾸란 얘기인가요? 그럼 제가. 앤디 마이크님, 신청곡. 오랜만에 메탈리카 좀 강한 곡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This is Metallica, Fuel.

Couple of metal bangers, Metallica, Fuel, and Megadeth, Trust. Metallica 곡을 들으니까 왠지 Megadeth로 이제 또 응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I felt like I had to kind of, you know, bring a song that kind of really matches the energy of Metallica. 뭐, 이 세기의 또 라이벌 그룹 아닙니까? Metallica, Megadeth. 언제 한번 두 그룹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o I do have a music boutique prepared for part 4 of the show. So I'll be back with that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박정현입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월요일의 뮤직 부티크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day's music boutique, I want to start with a song. This song by 김건모, titled 어디쯤 가고 있을까. It was a new offering from 김건모in 10 years. 10년 만에 발표하신 그런 신곡인데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곡인데요. It is actually a remake of a song originally by a singer named 전영. 1977년에 발표된 이 전영 씨의 이 리메이크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인데 원곡은 이제 트로트 풍인데요. 약간의 이제 편곡을 거쳐서 김건모 씨 스타일로 발표를 했습니다. So originally a trot song, but I think 김건모 arranged it in a way that sounds like his music, and that sounds kind of in style for today's music scene. 흥미롭게 느껴졌던 거는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김건모 씨가 이 클래식 기타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

하더라고요. So interesting thing after watching the music video of this song that I felt was 김건모 was playing a classical guitar while singing. Because we are kind of used to seeing him either just to sing without any instrument or sing with a piano, right? 그래서 음원의 크레딧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직접 연주를 하신 거이기도 하더라고요. So 김건모 did actually play the nylon guitar for the album, for the single.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28년 동안에 매일 피아노를 치면서 살았는데 6년 동안에는 거의 피아노를 안 쳤고 기타 연습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So he would practice guitar at least 4-5 hours straight every day without missing a day. He's used to playing piano for over the course of 3 decades. 하지만은 피아노보다는 기타 연주를 아마 배워서 연주를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이 곡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This is a new song from 김건모. I think it released about a month ago, I believe. 어디쯤 가고 있을까?

That was Kim Gunmo, 어디쯤 가고 있을까? I love it when singers actually play their own instrument, while singing. I think that, I don't know, to me shows a more genuine sort of artisanship from the artist, I think. 직접 또 녹음까지 하셨다니까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뽀글님께서는 이 곡을 들으시면서 무척 쓸쓸하게 들리네요. 너무 고생하셔서 feels very sorrowful. I guess he's been through a lot, right? But we are glad that he is back with new music. Hopefully, we'll expect more from the artist 김건모. 근데 이 곡을 발표하신 그런 어떤 동기에 대해서 이 기사가 있는데, he said that he saw this one singer's performance on one of the TV music program, TV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한 가수의 무대를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He was very impressed and by this performance of this singer. 근데 그 가수 보신 분 가수의 무대를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바로 그 뒤에 어떤 작업실에서 우연히 그 가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So by coincidence, he actually got to meet that very singer that he was very impressed by watching the TV show, and he met in one of the studios. 바로 그 가수가 어떤 분이냐면, I believe I've introduced this artist once on our program as well. 조범진 씨인데요. He's a phenomenal guitarist and a singer-songwriter. 정말 기타도 엄청나게 잘 치는 분이지만 또 노래 역시 두 가지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조범진 씨였다고 합니다. 조범진 씨를 만나고 나서 뭔가 앨범 작업에 대한 약간의 그런 진행이 된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곡입니다. So, I'm assuming that, things got started after meeting, Mr. 조범진. 그래서 조범진 씨의 노래 하나 준비해 봤는데, 바로 신난다라는 그런 곡입니다.

That was 조범진의 신난다라는 곡이었습니다. Such a groove to his music and his voice and also guitar playing. 그래서 김건모 씨가 조범진 씨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이 김건모 씨 신곡의 어떤 그런 음악적 배경에 대한 퍼즐이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To me, kind of other missing puzzle pieces, and I kind of got to figure out after knowing that, you know, he and 김건모 got together. 보니까 조범진 씨가 편곡을 담당을 하셨고, you know, he's a phenomenal guitarist, 조범진. So I'm sure that he kind of have influenced 김건모 in a way with as to, you know, how to maybe arrange the guitar parts for this song as well.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작업이 확실히 이렇게 시너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FYI, 조범진 was also guitarist. For the 사랑과 평화, 사랑과 평화, the funk band, you know, guitarist of the band. 뭐 사랑과 평화의 기타리스트였으면 상당한 어떤 내공의 기타리스트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아마도 국내 뮤직씬에서는 이 보컬리스트 겸 기타리스트 최강 조합 중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He has a probably the best talents as both as a vocalist and also guitarist. 기타를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So 조범진 씨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뮤지션이 있었습니다. So today's music boutique is sort of my flow of thoughts leading one artist to another. 조범진 씨 하니까 생각나는 뮤지션이 있었는데 바로 저의 중학교 때 친구이기도 한이 싱어송라이터 김신일 씨입니다. I think we've invited 신일 long time ago on this show. 한 2년 전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he is a film scorer. 영화 음악도 하고 또 이제 이 펑크 장르, 소울 펑크 장르의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데요. 조범진 씨하고 또 김신일 씨, 이두 분이 프로젝트 밴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So they actually once tried this soul funk project band called Hola Soul. 일단은 지금까지는 한 곡밖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또 임프레션을 남겼던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So 조범진 did the guitar parts and the main vocal. 그다음에 또 김신일 씨 역시 메인 보컬과 건반을 맡아서 이제 완성된 곡인데요. It's very, I guess, modern take of soul and funk music. 그래서 엄청난 그 그루브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This is Hola Soul, Back to Back.

Yes, Hola Soul back to back. 조범진 and 김신일 collaboration project Hola Soul. 시원시원하죠, 정말. 와. 두 분의 어떤 이 그루브가 또 탤런트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 I hope to hear more from you know both 조범진 and 김신일 as a duo and or also as a solo singer songwriter. So speaking of 김신일 who is my high school friend. 참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You know, I think I told my kids that I started playing in a band since middle school. 중학교 때 저는 이제 그 밴드 활동을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And Sinel was my church friend.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만난 친구였는데 he was the singer of the band. And I was a guitarist of the band.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미국 가기 전, before I immigrated, and back in the late 80s, 80년대 후반에 가기 전에 한 2년, 3년 정도 같이 밴드를 했었습니다. As a high schooler and as a middle schooler,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you know, back then we were very different, you know, in terms of the type of music that you know we loved. 신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스, 펑크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고요. 저는 이제 헤비 메탈을 굉장히 좋아해서, you know, we had our differences. 하지만 다시 또 어른이 돼서 이렇게 음악 얘기를 하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So 김신일 has been a producer figure too. 어떤 가수들의 이제 곡을 써주고 또 앨범을 프로듀싱한 프로듀서의 역할을 해왔었고요. And also he has been producing soundtracks for movie. 영화 사운드트랙을 또 이제 만들기도 했었고. And recently, I think very recently he played with Mr. 한대수. 한대수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가끔 이렇게 one-off, 그러니까 일회성 공연을 하시는데 he's been part of 한대수's concert tour as well. 이 한대수 씨 그 프로젝트 앨범 그 이제 헌정 앨범에도 이제 출연을 한 계기로 아마 그렇게 두 분이서 또 연주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And also he's been also the producer figure for 윤도현 솔로 앨범, 또 윤도현 씨 솔로 앨범에서도 이제 같이 프로듀서로서 이제 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We talked on the phone from time to time. 가끔 이제 연락도 자주 하는 친구인데 Maybe we'll have Sinil back some other time. 한번 초대해서 또 친구 노래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결 고리가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a track from 김신일, Love Phase라는 곡인데요. I'll leave you with that song.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김신일, Love Phase.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TBS EFM
1: 六月的梅雨季是强风和暴雨多发的季节，这给驾驶者带来很多安全隐患。那在强风暴雨的天气里，驾驶者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今天我们说的这家艺集团，其实我觉得如果要是在中国做一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000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호화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정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We have started off this morning with Imagine Dragons. It's time.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살면서 정답을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이에요. 나는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에는 근데 의외로 좀 오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어? 저요? 이러면서 좀 오래 생각할 때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남이 정해준 그런 정답을 탈탈탈탈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나만의 답? 좀 하나씩 만들어가는 재미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Maybe that is what growing up is really about, not having all the right answers, but asking just better questions. The world is already full of copies, so there is really no need to become another one. And your story doesn't have to look impressive to everyone else. It just has to feel like it's truly yours. And I'm reminding myself about this all the time these days because your own character is really important these days. 요즘에는 뭔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나만의 뭔가를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뭔가 각각의 분야마다 마니아들이 다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막 예전처럼 그 인지도 경쟁보다는 약간 마니아들이 다 있어서 그 타겟을 되게 좀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알고리즘이 다 다르잖아요. We have different algorithms, each one of us individuals. 정말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행만 계속 알고리즘에 뜰 수도 있고. 다 그래서 각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나만의 에리어가 따로 있는 거죠. 그쵸? 완전 개성의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So it's so important to figure out what you like, what you're able to do, and just to get to learn more about yourself.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개성이 되고 뭔가 경쟁력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Morning, Goobers. Good morning to you all. 오늘도 굿모닝이에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I want to make sure that a lot of you guys are listening at this moment because it's live and we want to capture this moment. We want to make this moment all together. 이 소중한 이두 시간, 우리 이두 시간만큼은 전좀 이런 욕심이 있어요. 아, 우리 모닝 그루버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막 날씨도 막 흐릿하고 막일 가기 싫고. 하루 또 이제 시작하는 딱그 시간인데, 이거를 듣는 순간만큼은 좀 재밌으시고 또 즐겁게 두 시간 싹 순삭될 수 있게 좀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o stay tuned right here and just enjoy as much as you can. 우리 이 즐거운 시간 같이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feel free to talk to me. Feel free to request your song. 사연과 신청곡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re listening on R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Alright?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성원과 참여 기다리면서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our segment MG Q&A.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Yes, everyone, this is Morning Groove's daily segment where I get to ask you guys a question. So lovely, isn't it?
4: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시간, 궁금한 게 많은 궁금이 썸머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질문 드리는 시간입니다.
3: So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Listen up.
4: 최근 들어서 와우, 와우,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어머, 와우.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 So what is something recently that made you think, that's so me? What is something that you've come across recently that felt totally your style? You know, what surprised you that it was totally your style?
4: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ow, I feel good. 이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것들 있을까요? 좀 이렇게 제가 좀 오바를 해가지고 좀 놀라실 수는 있는데 You know, I've overreacted a little bit.
3: So obviously, I always tell you guys this. It doesn't have to be something fabulous or big or enormous, okay? Just think about those little things. For example, you might have come across a song while you were seated at a cafeteria and you were like, oh my gosh, I like this song. This is my jam.
4: 뭐 이럴 수도 있고
3: Or maybe you tried some food at a restaurant and you were like, oh my god, this is so tasty. Oh, I'm in love with this food.
4: 이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어떤 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되게 잘 맞아서 어, 저 사람 내 스타일인데?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업무가 적성에 맞아가지고 와, 이거 내 적성이네? 아니면 우연히 게임을 하게 됐는데 와, 나 완전 게임 좋아하네.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어, 너무 많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생각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이 예를 들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카피하면 안 돼요. We're not supposed to copy other people, okay?
3: I mean, it's so easy to copy, but, you know, to come up with your own answer, that is what you have to do.
4: 여러분들의 과제는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Because Morning Groove is all about you.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3: This is kind of a program that helps you to find out about you, find out about who you are, what you really like, what you really dislike.
4: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제 답 알려드릴게요.
3: So recently, I was feeling a little, you know, down lately. I don't know. I wasn't feeling emotionally down, but I just felt like I needed some energy, extra energy. So I kind of had to recharge myself.
4: 그래서 올해 첫 삼계탕을 먹었어요. 제가 즐겨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3: I did remember telling you last time that I don't really enjoy eating meat that is kind of dipped inside boiling water.
4: 저는 지금 구운 고기를 좋아하고 사실 육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육류보단 해산물 러버라서 근데 삼계탕 그냥 오케이 삼계탕 그래 I can eat 삼계탕 이러면서 먹으러 갔죠. 근데 정말 뚝배기에 빵꾸가 날 정도로 그거를 다 드링킹을 해버렸어요. 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3: So I came to realize that
4: I love 삼계탕. 그래서 나 삼계탕 좋아하네? 내 스타일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탄생했다. That's how this question is derived, everyone. Okay? 여러분들 이 질문의 어원, 이 질문이 어떻게 발현됐는지까지 여러분이 함께 들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답해 주셔야겠죠? 최근 들어서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은 거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something that recently made you think, oh, this is my style, okay?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This is Arctic Monkeys. Do I wanna know?

So, Morning Groovers, recently, what made you think that, oh, this is my style? That is the question for you guys. Before reading your answers, we have some hello greeting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우리 서비님 오셨군요. Good morning, 서비님. Welcome이고요. And hello to you, 상민님.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nd 서머피디님, 이렇게 또 꾸준히 출첵해주시는 너무 감사한 우리 상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것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드라마를 잘 안 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김부장이요. 제가 좀 B급 액션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I don't usually watch dramas, but I finally watched one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while. That is 김부장. And I guess I have realized I have a soft spot for those slightly over-the-top B-movie style action scenes. 아, B급. 급 액션이 맞죠, 사실. 그쵸, 그쵸. 완전 그 액션인데 중간에 좀 코믹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니까. 근데 I think action is all about actors. You know, if they can pull off that action really well, like that really determines the whole movie. 뭔가 몸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배우들이. 소지섭 씨도 물론이고, 소지섭 씨는 되게 멋있게 뭔가 쓰시는 것 같고, 그 윤경호 씨가 의외로 액션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뭔가 묵직하면서 파워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웃기게 막 하니까 웃긴데 뭔가 오 저거 액션이긴 한데 뭔가 웃기네? 약간 그런 생각? So it's all about those actors, I think. They're really pulling it off. They're really doing a fabulous job. 그러니까 저도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정말 간만에 생방세수 하면서 보고 있는 드라마긴 해요. You know, you don't really watch dramas through TVs these days. Usually watch it through OTT series, but I actually sit in front of the TV like 10 minutes before the show and I just wait for it. On a Friday night, everyone. 금요일 밤에 제가 TV 앞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빨리 보려고. 아니, 시청률이 뭐 20% 넘지 않나요? 그쵸? No wonder why they have high view rate. 저 같은 사람들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I have to make sure that I'm fully washed and I have to be in PJs. 뭔가 그 준비를 다 마치고 그거를 보려고 그런 열정을 보입니다. 그만큼 되게 재밌는데 아 조금 저는 잔인하긴 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잔인해서 there are some parts or scenes where I just can't watch with my both eyes open because it's too cruel. Ugh.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뭐 보는 거죠. 찔끔찔끔. 어쨌든 재밌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김부장 요즘에 보시나요? 최근에 들어서 오 김부장 재밌네. 내 스타일이네. 이렇게 생각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2951. 블랙핑크의 제니 아니고 저희 딸 이름도 제니라서 전 제니 아빠입니다. 초묘의 여름밤 신청해요. 오늘도 어제보다 1% 더 행복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hello Jenny's dad. 2951, looks like it's your first time ever to send in a message. So I first want to say welcome to the program. And I will remember you. 오케이, 지금부터 입력. 2951 제니 아빠. 오케이, 입력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문자 한 번 더 보내시잖아요. 그럼 제니 아빠로 이렇게 불러드릴 거예요. If you don't mind, I mean. 제니 아버님이시군요. 저 진짜 그냥 막연하게 한 생각인데 나중에 제가 딸을 낳는다면 이름을 제니로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제가 제니를 너무 좋아해서 단순히. 되게 이유가 단순하죠? 근데 뭔가 이름이 좀 힙한 것 같고 불핑의 제니가 생각이 날 것 같고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에 나중에 딸 이름을 제니로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영어로 발음하기 좀 쉬운 이름으로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But anyway, that is just my personal thought. 우리 제니 아빠 너무 반갑고요. Since it is your first time on our show, we will play this song for you. 제니 아버님의 신청곡 초묘 featuring 이주연 여름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And now we have 하진님 greeting us. Good morning입니다. 썸머피디님, 모닝그루버님들, good morning to you also. 그리고 또 오신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해주셨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 줄무늬 모닝그루버께서 good morning이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se loving messages, 모닝그루버s. I'm loving it. Now for our MG Q&A, we have more answers. 최근 들어서 나 이거 좋아하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것 제가 여쭤봤죠. So, what is something that recently made you think, "Ooh, I really love this. This is so my style." 우리 서민님께서는요, 김부장은 물론이고요, 땡플릭스의 동궁이요, 거의 다 봤어요. 여름에 최고죠. So I'm not really aware of this drama called 동궁, but I guess it sounds kind of creepy because you're saying that it's best for summer times. 그러니까 뭔가 남양 특집 같은 뭔가 그런 어둠의 그런 포스터를 보고 제가 백스텝을 했거든요. 무서워 보이는데 안 무서우세요? 뭔가 옛날 그 시대 배경으로 나오고 한복 입고 배우들이 막 나오던데, 좀 너무 좀 쫄보여가지고 제가 은근히도 이거 무서운 거잘못 봐요. 많이 무섭나요? 볼만한가요? 볼만하다고 하시면 한번 예고편 정도는 제가 시청하도록 하죠. You know, some scary movies or creepy movies, I'm not even able to watch those trailers. 예고편만 봐도 약간 그 잔상이 남고 무서워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극쫄보 아닌가요, 모닝그루버들? 저 같은 분 계세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헬스장에서 출첵이요. 저는 최근 들어서 나 축구 좋아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축구 선수반이기도 했지만 올해 월드컵이 너무 재미있었고 은바페 팬이 되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나라 응원하면서 나 축구 좋아하네 싶었고, 선수들이 땀 흘려서 유니폼이 몸에 붙으면 등 근육이 너무 멋있고 나도 등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랩풀다운 열심히 합니다. 샤키라 언니도 49세라고 하는데 너무 예쁘신데요. 다이다이 신청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For me, it is soccer. My son was in a youth soccer program, but this year's World Cup was just so much fun that I ended up becoming a huge Mbappe fan. And I found myself waking up at dawn to cheer for different countries and thinking, "Wow, I really do love soccer." 아, 이게 되게 체육부장님다운 어떤 문자였어요. 특히 이 등근육에 대한 문자. 등근육이 멋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이 근육을 만들어야겠다. 보통 멋있다, 와, 감탄해서 끝나는데, 체육부장님께서는 나도 이걸 할수 있다, 나도 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운동까지 이미 하셨네. 아, 진짜 멋있습니다. 그럼 저도 체육부장님처럼 열심히 살겠다, 이런 다짐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또한 명이 널리 널리 퍼지고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등근육 한번 본 거잖아요. 그쵸? 이 등근육으로 인해서 이제 썸머까지 온 겁니다. 등근육에서 체육부장님에서 썸머까지. I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but yes, this World Cup was truly really fun. 우리나라는 조금 아쉽게 됐지만, 결승전도 되게 재미있었고, 은바페 팬이 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홀랜드 팬이 됐어요. 뒤늦게 홀랜드의 그런 짤 같은 거를 나중에 접하게 돼가지고, you know, my algorithm was basically dominated by Holland. I could see so many like short forms and reels videos about Holland.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허렌, 허렌, 딴딴딴딴딴딴.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동안 막 부르고 다녔더니 친구들이 그거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전 지금 알았는데. 정말. 뭐, 지금 알았으면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자꾸 막 헐랜드 그 머리끈이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것도 되게 반갑지 않나요? You know, he always ties his hair, and the hair tie is actually made in Korea. We gotta be so proud about that. Proud Korean. 또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걸,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made you think that, "Oh, I love this. This is totally my style." 알려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This is my favorite only in Colombia, Shakira and Burna Boy, Die Die.

That was Coldplay and Ara Star, Good Feelings. Feeling is really important. It's all about having those good feelings, good vibes. So whatever feels right for you, just trust your instinct, trust your intuition, and just go for it, 여러분들.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냥 뭔가를 할 때 마음이 편하고 막 심장이 bounce bounce 하면은 그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good feelings 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해드려봤습니다. I hope that you guys are all having good vibes, good feelings this morning with me, Summer, here on Morning Groove. 우리 Water Tank님, welcome to the program.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of course.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Welcome, Benny. 우리 MG Q&A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께서는요, 제가 7년 전에 이맘때쯤에 러시아에서 저희 회사 제품 홍보를 위해서 Summer Phone Festival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DJ나 댄서 등 섭외 인원과 고객들의 반응,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말 제 적성에 맞는 천직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립네요. So around this time, 7 years ago, I took part in an event called the Summer Phone Festival in Russia to promote my company's products. And from coordinating the DJs and dancers to seeing the customers' reactions and experiencing the overall atmosphere, everything felt perfectly suited to me. Like I had found my true calling. And I'm looking at the picture right now and it looks quite fun. 진짜 그 버블 파티, 야, 이비자 섬 같은 데서 하는 그 버블 파티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재밌는 일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 Looks sounds fun. 이벤트 막 코디네이터 하면은 뭐 거기 안에 뭐 전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다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이런 일을 하는데 되게 바빠 보이긴 하거든요. 막 현장에 나가서도 일해야 되고 you have to, you know, have a lot of different meetings. But as long as you're enjoying it, I believe that it's quite really nice. 근데 그거를 되게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킴스팸 모닝 그룹어도 딱 적성에 맞으셨나 보다. 은근히 뭐 하는 게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킴스팸 모닝 그룹을 뭔가 자격증도 되게 많이 따시는 것 같고 파이팅 넘치시는 분입니다. 동기가 마구마구 되는 우리 킴스팸 모닝 그룹. You're truly motivating a lot of different people here.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웰컴.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또 애타게 찾았어요. 와우, 웰컴 모닝 그룹이다. 썸머 누나의 에너지 넘치는 신들린 듯한 진행. 멋진 선곡들, 마스코트 귀염둥이 티봉이까지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와우, 와우, 와우. 와우가 몇 개야? 모닝그룹을 들으면 정말이지 감탄사가 쉴 새 없이 나와요. 반했어요. 데뷔 30주년을 맞은 최고의 펑크록 밴드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신청해 줍니다. 라고 They're complimenting on our show, Morning Groove. Oh, thank you. They're loving the songs that we play for you. My hosting and everything. It's a huge combination. 티봉이와 저. 박은희 팀장님, 우리 윤 감독님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닝그루브, 또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신들린 단진행 되게 요즘에 좀 많이 듣는 얘기예요. 누구한테요? 박은희 팀장님한테요. 뭐 작두 탔냐 막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작두 타는 썸머의 진행 계속해서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Morning Groovers, we have some fun stuff in store for you, of course, in the second hour as well. 매일매일 매 순간이 기대되는 모닝그루브인데요. We are going to get to Remake Rewind. 이제 Remake Rewind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부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And I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Morning Groovers. So I'm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question.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남길게요. 최근 들어서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is something recently made you think that is my style?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 중이시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right, everyone,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Because we're gonna be listening to Sunset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여러분들, headbanging 해주시고요. This is No Brain, 넌 내.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This is like a really nice scent. I was putting on some hand cream on my hand after washing my hand. Ooh, you know, it's really hard to find the scent that you really like. So I guess this is totally my style.
2: 이게 무슨 향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게 뭔가 비누 향 같으면서도 약간 머스크가 들어있고.
1: It's like a whole mix of white musk and also some soap scent, but I'm loving it. Oh,
2: 이 냄새 하나만 좋아도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이 스튜디오가 되게 막 정화되고 뽀송뽀송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Anyways, Morning Groovers, surpris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Thank you for staying tuned, everyone. 계속해서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TBS EFM 채널로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2: Yes,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은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페셜한 모닝 그루브인 거죠.
1: So I want to make the best of it, everyone, and that would require your participation. So 여러분들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신청곡 추천해주시고 싶으시면은요 문자번호 #1013으로 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고요.
2: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1: 그리고 최근 들어서 채팅방 홍보를 좀 안 했는데 우리 카톡 어플 가시면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TBS EFM 모닝 그룹 검색하시면 뭐 매일매일 소개해드리는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조국님, 영H 모닝 그루버, 체육부장님 다 여러분들을 반겨주실 거예요.
2: That is basically our morning group universe. So feel free to join our chat room if you do have the K-Talk app.
1: Alright, morning groovers. We have Remake Rewind segment lined up for you later in the show. 여러분들 이제 리메이크 곡과 원곡을 넘나드는 그런 Remake Rewind 고품격 음악 코너라고 볼 수 있죠. 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 Today's question was, what made you realize recently that, oh, this is my style?
1: 최근에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Just like me, you know, smelling this, sniffing on this hand cream.
1: 이 핸드크림의 이 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어떤 게 내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최근에 머리를 확 단발로 잘라버렸는데, 오, 단발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런 걸 수도 있고,
2: or maybe your person, some favorite person, maybe your, I don't know, your husband or wife changed their hairstyle and that could turn out to be your style.
1: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다양할 테니까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씨아 가수 목소리요. 최근 들어서,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으셨나봐요. 겨울에 스노우맨 노래 들으면서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모닝그룹에서 Unstoppable 들으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씨아 얘기하면서 친구가 소개해준 Someday at Christmas 노래 듣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2: So Sia turned out to be your style, her singing voice, and you enjoyed listening to her song Snowman during winter time, and you found out about the song Unstoppable on Morning Groove. It's good to find out about those great songs from this show, right?
1: 그래서 씨아 목소리 굉장히 좀 호감이신가 봐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그 꺾기 창법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되게 특이하기는 해요. 씨아가 도저히 뭐 따라할 수가 없어요. 따라하면 내 목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Someday at Christmas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surprisingly this song is not sung by Sia. 이 노래는 씨아가 부르진 않았긴 했지만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아 그럼 됐지 뭐 이렇게 따져, 그죠? Snowman이나 Someday at Christmas나 다 비슷한 카테고리니까 저희가 이 노래 찾아가지고 틀어드리면 되죠.
2: Wow, once again, this year, our show would be the first ever radio to play Christmas song.
1: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송 우리가 또 1등으로 튼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어요. 또 7월 지나가고 여름 끝나면 벌써 크리스마스 노래 10월부터 나오고 막 뭐라요, 캐리언이. 아 이러면서 등장하고 막 그런 거예요. 시간은 빨라요. So seize the day, everyone.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우리 청청이 모닝그룹 받을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리메이크와 원곡의 경계를 청청청청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아주 방정 맞죠? 오늘도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 조금 달라요. 오늘은요 외국인 가수가 우리나라의 노래를 직접 번안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아,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잘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요. 원곡자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What a fun quiz we have right here. So today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This time it's going to be a Korean song that was officially adapted and performed by a foreign musician. So listen carefully and see if you can guess both the original artist and even the song title because that's gonna be a popular one. 굉장히 유명한 곡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이 번안했다고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It's not rocket science, trust me. It's gonna be super, super easy. Once you hear the rhythm by this foreign musician, you'll be like, oh, this song! Oh my gosh!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하실 수 있으니까 뭐 적어도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 약간 이럴 순 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요. 노래 잘 들어보시고 이 외국 가수가 막 부르고 있는 원곡자와 노래 제목을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So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a song by a musician called Lee Oscar. Lee Oscar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the song title is Love Beside Me. 이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야? 들어보면 알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Just wait for it. Okay? You will know instantly if you listen to the song. And of course, Kind Summer. Yes, she will give you a hint. 기다려주세요. 힌트 나갑니다. 자, 내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멀리 있을까요? 아니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멀리 멀리 말고 앞, 그리고 바로 옆을 보세요.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아무도 없네? Anyway,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다. 내 옆에 있다. So where should my love be? Not far away, not in Egypt, not in Paris. Right beside you. Look around, everyone. Your true love is right beside you. 이렇게 또 여러분의 사랑이 내 옆에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So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song. 이 곡의 노래 제목 그리고 원곡자 누구일까요? This is Lee Oscar, Love Beside Me.

That was Lee Oscar featuring Teddy and Rhea, My Love Beside Me. Did you guys hear this harmonica sound? Lee Oscar is actually a huge popular harmonica player too. 그래서 하모니카 노래까지 이렇게 뭔가 감미롭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Surprise, surprise! 전주만 듣고 네, 사랑하려고 하는데 막 영어가 나온다. 우후, 반전이죠? 너무 재밌다. 정답들을 막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펭귄킬러님께서 정답은 내 사랑 내 곁에 전주만 들어도 맛깔나게 잘 부르네요. 이 친구 괜찮네. 뭔가 이런 느낌인데. 전주만 들어도 I know like hearing the very beginning part of the song you would instantly know if you are a Korean if you're a proud Korean you'd be like oh this jam I know this jam 근데 막 영어 가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거죠 우리 얼짱님께서는 와우 이 걸걸한 목소리의 뮤지션은 누굴까요? 정답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하트 명곡이지요 홍희석님의 버전도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홍희석 씨 버전도 너무 좋죠 되게 무심한 듯 부르잖아요 내 사랑 그대 아닌가? 이건 다른 분인가? 어쨌든 이 버전도 저 되게 좋아합니다. 명곡이니까 이런 리메이크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No wonder why it's a really legendary song because it has a lot of remakes. 우리 냥이 망고 아빠 어서 오세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오태오의 작사 작곡이죠. This song is my cup of tea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this is totally your style. Your cup of tea. So your recent cup of tea or this has been your cup of tea for a long, long time. I guess the latter, right? 우리 3948 모닝그룹은 어머나 이 노래가 이렇게 바뀌어서 불렸군요. 고 김현식님의 내 사랑 내 곁에입니다. 동서양을 말론하고 이 곡은 허스키 보이스가 찰떡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this voice really suits the song, right? Right? 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부르니까 뭔가 그 소울이 전달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6497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요. 와, 김현식님이 영어로 부르신 줄 거의 모창 수준이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Really? Does it sound similar to 고 김현식? 약간 전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창을 할 정도로 비슷하게 들리셨군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은 Love Beside Me is so popular song by 김현식이라고 영어로 또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네요. Kim's Fan 모닝그룹은 로드 스튜어트 같은 허스키 목소리가 흐흐. 90년대 그때 그 사람이랑 TV 프로그램의 원곡자의 아드님이 고인을 대신해서 출연한 적이 있어요라고. So it looks like a lot of morning groovers have their own specific memory behind this song because

It is a legendary song. It's usually popular sung by many, many musicians. 그러니까 이 노래에 얽혀 있는 사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this is how it works. 이런 거예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음악에 얽힌 추억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 음악 얘기 고품격으로 나눠보는 그런 코너인 거예요. So this is how we do it, everyone. Easy peasy. So everyone, the answer is 내 사랑 내 곁에 by 김현식, the legend Korean singer, obviously. So to give you this whole background, everyone, 여러분들도 이제 고품격 음악적인 지식을 좀 제공을 해드리자면요, this song 내 사랑 내 곁에, the original one I'm talking about here right now, was released back in 1991 on 김현식's sixth album, My Love. By My Side became one of the most beloved ballads in Korean music history and until today as well. And you know, this Kim's emotional vocals turned it into a timeless classic that has been covered by countless artists over the years. And we did mention about some artists that covered this song. And to give you some interesting fact, well, this is kind of sad, actually. Not so interesting. Kim Hyun-sik passed away just 2 months before the album's release. Can you guys believe that? The song became his signature work and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Korean ballads ever recorded. 참, 사람이 정말 한치 앞도 못 보는 게 이렇게 성공적인 앨범이었는데 이 앨범이 발매되기 딱 두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Yeah, we don't know what life would bring you, right? But this song is still existing until today, and I believe that it will still exist in the later future as well for many, many years.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이 노래가 앞으로도 쭉쭉쭉 미래 세대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nd to give you an introduction about this musician, Lee Oscar, I did mention briefly that he's a harmonica player, actually a world-renowned harmonica player. Lee Oscar released Love Beside Me in the mid-2000s.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쯤에 이 Love Beside Me 번안 버전을 노래로 냈어요. As an English adaptation of Kim Hyun-sik's My Love by My Side. And, you know, rather than simply just translating the lyrics, he kind of reimagined the song for an international audience while preserving its melody and emotional spirit. 그래서 노래를 100% 이렇게 막 번역을 한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노래를 조금 더 노래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해보고 노래를 만든 거죠. And Lee Oscar also incorporated his signature harmonica performance, of course, giving the Korean classic a new musical identity. 아무래도 하모니카 연주가다 보니까 이 하모니카 사운드를 조금 더 추가해서 넣은 것 같아요. 전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 I just love this beauty of instruments, and I think that is probably the reason why I enjoy listening to old jams compared to the jams these days, because they have this specific instrumental sound. 제가 또 노래 가사를 잘 못 듣다 보니까 집중력 이슈로 뭔가 이 악기 막 솔로 파트가 나온다거나 악기가 돋보이는 그런 노래들이 저는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So I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is remake version by Lee Oscar. 이 하모니카 노래 리듬을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리메이크 버전도 상당히 좋았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원곡 리메이크 버전 중에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버전이 더 좋게 들렸는지, 이 버전은 또 어떻게 들렸는지 알려주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Sunset Morning Group 번안곡 제목도 원곡과 같이 정직하게 붙이셨네. I know the title is like literally translated. 내 사랑 내 곁에, My Love Beside Me. 그쵸? 제목은 딱 그대로지만 이제 노래에서 완전히 가사를 100% 번역하진 않았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 리메이크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잘했다 리메이크. 그죠. 리메이크 굿잡입니다. I enjoyed listening to it myself too. 그리고 우리 코코님 늦게 오셨네요. 늦었어요.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You're never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up. 늦게 오시기는요. 늦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저희가 리메이크와 또 원곡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음악 얘기를 고품격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코너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And we did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first, right? Because I wanted you guys to guess the original version. And now, of course, we will going to listen to the original one. 여러분들 리메이크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원곡 내 사랑 내 곁에 또 이제 들으셔야죠. 여러분들 아까 떼창 하려다가 떼창 못하셨죠? 이번에 는 이제 원곡을 들으시면서 떼창도 하시고 이렇게 막 부르시면서 즐겁게 노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So, morning groovers, we still have about half an hour to go, so keep letting me know. 사용과 신청곡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 열려 있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모닝그룹 듣길 참 잘했다. 이렇게 고품격에 다양한 음악도 알게 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정말 최고네요 라고. I guess you're responding to our question MG Q&A. You know, what is something that you recently found out and that you ended up loving so much? 최근 들어서 알게 되는데 와 이거 좀 내 스타일인데 싶은 거. 그게 바로 모닝그룹이었거든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저희 2023년부터 계속 방송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재밌는 거 많았는지 아세요? 물론 지금도 저희가 최대한 재밌게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제서라도 알게 된게참 좋은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좀할수 있을지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 뭔가 짜릿하고 스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We don't know how long this is going to go on, and I don't know, to put it in a good way, it kind of adds a little bit of thrill into it. 그러니까 이게 내일 뭐 하다못해 뭐 다음 주에 뭐 1년 뒤 뭔가 한 달 뒤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이 순간을 딱 즐기는 모닝그룹의 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hank you for finding out about this show, Morning Groove.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만 있다면야, 여러분들의 그 요만큼의 즐거움이 될 수만 있다면야, 뭔들 못하겠어요, 그죠? And a lot of people are commenting about the songs. 여러분들, it's all 박은혜 팀장님, not me. 저는 선곡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We have our own DJ outside the studio called DJ Ba.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시니까 더 하고 싶은 저의 어떤 나쁜 심리가 들어있는데요. 우리 DJ 바하님께서 She's like in control of all the songs. 여러분들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말이에요. 신곡이랑 이런 것들 없어요. 이게 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심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She's doing a great job. So I feel like, oh, today I want to listen to like this. 코르티스가 대세라는데 코르티스 노래 없어요? 이러면 Oh, 코르티스, I got it! 이러면서 노래 막 심어오시고 It requires a lot of work and I'm just really touched about the fact that she's doing that. She's doing a great job. She's basically the reason why Morning Groove is here. 여러분들 좀 제가 흥분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도 무서운 눈빛이 장착이 되고 있는데 Morning Groove의 어떤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DJ 바, I'm referring to yes, 박우리 팀장님 맞습니다. 예, DJ 바, 박우리 팀장님 따로 계신 게 아니라요. 예, they're the same human being. 어쨌든 모닝그룹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This is how Morning Groove is being produced, everyone. And sometimes I want you guys to know about it because it does require a lot of efforts. 여러분들 월급 안 받는데 노래 심기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In this very harsh circumstances, we are trying our best to give you guys this pleasure during your morning commute. 아, 또 말 많아졌어, 썸머. 웬일이야. 여러분들, 노래 얘기하니까 노래나 들을까요? 조국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조국님 sent us a song request and also some greeting message.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배송반장 필승! 배송 마치고 출석합니다. 축 처져 있는 분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곡으로 Van Halen의 Can't Stop Loving You 신청합니다. 어, 선곡 완벽해요, 여러분들. This is like the collaboration between Morning Groovers and DJ Ba. 이렇게 또 퍼즐같이 맞춰진 이 선곡의 flow. Flow를 계속 한번 타볼까요? Van Halen, Can't Stop Loving You.

So it's good to know that at least one of our morning groovers is agreeing with me coming up with the nickname for DJ Ba. 오픈 채팅만 보니까 또 DJ Ba의 성공 너무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계속해서 밀고 가볼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우리 쿠쿠님께서 썸머 PD님의 초대석 부캐 잔치를 들으시면 더더 좋으실 모닝 그루브입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이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거 즐겨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홍보까지 먼저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We do have our guest invitation segment. I want to call it that way because I feel like it. Believe it or not. So I hope you guys can enjoy that segment as long as, along with our Coco Morning Groover.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연구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펭귄킬러 모닝 그루버, 김윤아의 야상곡 신청합니다. 목소리의 떨림이 너무 좋아요. 아니,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라고 해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노래 그러면 저희가 틀어드려야죠, 여러분들.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our social media. We have our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We also have our very own YouTube channel where I upload the reruns. That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We have our open chat room in KTalk app. That is TBS EFM Morning Groove. It's so easy to remember. 그러니까 많이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this Friday's live broadcast at 7 a.m.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Penguin Killer, 김윤아의 야상곡.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바라겠고요. 또 드시는 것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o be careful what you eat and take care of your health amidst this extreme summer heat season. 이 소셜미디어에서 한 유명한 기업인이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언을 하는 그런 사진을 누군가가 올린 다음에 그 기업인이 어떤 양복을 입었는데 이 분의 양말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코멘트를 이제 하면서 이거에 대한 또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소셜 미디어에서. So I came across this post on social media about a well-known business leader, right? He was speaking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what caught people's attention wasn't the speech per se. It was actually his socks. He was wearing a suit and his socks. And some argued that his socks were too short for a formal, suit. 그래서 저는 읽어보면서 와,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신경을 그런 쓰는 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t made me think, wow, people. Notice even that, right? Small little detail. 뭐 이분이 패션 모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분인데 저런 패션의 잣대를 내미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He's not a fashion model or a celebrity. He's just a businessman, right? And even someone like that ends up being judged by a dress code that seems to exist in other people's minds.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패션 스타일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어떤 패션 철학을 은근히 강요하고 또 그것과 다르면 이 디스를 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속에서 디스를 하면 상관없는데 이 소셜미디어 공개된 공간에서 그렇게 한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죠. I think that's partly what we all do, you know. We quietly measure someone else's style against our own fashion philosophy, and when it doesn't match, we're very quick to criticize that person. 패션 초이스만큼은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요, 또 철저히 개인 취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가요? Fashion is personal, also one of the most individual choices that we make.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도 역시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패션 테러에 대한 이 경계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As long as, someone's attire doesn't hurt anybody, right? I don't think, we should take it as a problem. 또 패션에 대한 이 선입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Fashion comes with all kinds of unwritten rules, stereotypes, that is, right? 예를 들어서 이 TPO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For example, dressing appropriately for occasion, and 뭐 나이에 어울리는 fashion, wearing what's considered age appropriate. 아니면 또뭐 남녀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 그죠? Following expectations about what men and women should wear.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이런 색깔 입으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고정관념, unwritten rule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본인이 입고 편안하고 confident 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as long as you feel comfortable in what you're wearing and feel confident about what you're wearing, I think that is the best fashion. 사실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이 중년 아저씨들이 이 짧은 바지에 이 검은 양말 신으면 이 패션 테러라고 했었잖아요. Remember, right? If you see a middle-aged man, wearing socks, black socks, while wearing shorts, were considered fashion disasters, right? 하지만, guess what? 요즘 젊은층들 보면요, 이 짧은 바지에 검은 양말 아주 세련되게 연출해서 입고 다니지 않나요? You see younger people these days. Styling black socks with shorts on purpose, and it looks pretty cool. And fashion comes and goes, that is for sure.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패션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패션에 대한 선입견. 아, 저런 거에 대해서 왜 저런 선입견이 있을까? 왜 저런 패션에 대한 잣대나 기대감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TPO, 어떤 상황에 따른 올바른 패션, 나이에 관한 것, 또 남녀 성별에 관한 것, 또 유행을 따른 것, 또뭐 어떤 상황에서 튀는 옷을 입는 것, 뭐 출근 복장이라든가, 뭐 출근 복장은 어느 정도는 이제 사회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또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So, what is a fashion stereotypes you quite don't get, you never understand? 이런 이야기로 오늘 Monday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로 주실 경우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Take that back for good.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Take That, the Back for Good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break. So, Monday show, back from weekend, and it seems like some of our cutie-nims are on vacation. Hailey님께서는 이 워터파크에 계시다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One of our cutie-nims, Hailey님, has posted a picture of a beautiful sight of a water park. 파란 하늘이 참 수영하기 좋은 날이네요. But you're not... supposed to swim at water park. Hailey name is a swimmer, and you know, I completely understand, right? But 워터파크에 가서 수영을 저도 해봤는데 일단은 물 상태가 이렇게 그 물 속으로 이제 머리를 집어넣으면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right? You're not supposed to, right? So it's best not to swim. I think you know, I'm talking about you know, swimming. Have fun, 안전하게 또 이렇게 재밌게 놀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실 것 같긴 한데, 그죠? So we're talking about fashion stereotypes, 그죠? Fashion 하면은 for some people is not an easy subject, right? Wisdom님께서 fashion은 저에게는 쥐약인 fashion 이야기, simple is the best, 그죠? Yeah, fashion could be not an easy subject to talk about for some people, you know, simple is the best. I think that is the most wise thing that you can do, you know, if you are kind of unsure about, you know, what to wear and those kind of things. But for some people, fashion is very interesting subject. 아주 흥미로운 subject이면서도 상당히 또 이 뭔가 controversial한 그런 subject이기도 합니다. It could be very controversial because you know the earlier social media post that I talked about, right? And some people were arguing like, you know, why would you, you know, criticize some businessman's attire, right? I mean, if they do a bad job of, you know, running their business, maybe you should criticize for that, right? But, you know, criticize somebody for their lack of, you know, attention to detail with their fashion, I don't, you know, I agree with that too, right? But, you know, to each their own.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패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패션에 대한 선입견, 여러분들의 선입견 말고요. 사람들이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쓸까? 패션에 대해서. As I said, there are many different, you know, unwritten rules, you know, age appropriate fashion, you know, code and you know, gender appropriate, you know, expectation about clothing, 그죠? 그다음에 또 이 뭐 출근복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But you know, we tend to judge people by what they wear, you know, what kind of expensive clothes that they wear and you know, all kinds of things that we, you know, think about when we are judging other people's fashion style. 이런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고 싶은데요. Again,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패션에 대한 선입견, what's the fashion stereotypes you never understood is the question that we are asking. Let's listen to a song and then come back. Infinite입니다. 그의 여름 두 번째 이야기.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부활, Lonely Night 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of your messages sent in regarding our topic of the day, unwritten rules about fashion, stereotypes that you don't get. 위스덤님께서는 저는 패션을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진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아니라서 옷들이 다 검정, 흰색, 베이지색 그래요. 단순한 조합. I'm not really into fashion. Even if I tried, I don't think it would make much difference. So my wardrobe is basically black, white, and beige, nice and simple. Yes, I think, you know, nice and simple is, you know, all there is to it. 뭔가 복잡한, 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또 패션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주제를 들으니 우픈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이 맞선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 대학교 졸업 앨범을 입수해서 대상을 물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대 쪽은 아예 테이프로 딱 붙여서 보지도 않았었대요. 공대 쪽은 죄다 시커멓고 칙칙한 패션, 음대나 문과 쪽은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패션이고 다들 예뻐서 그랬다나요? 이해하지 않을래요? 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Reminded me of a funny story back in the days, you know, people in those matchmaking industry would get hold of university yearbooks to look for, you know, potential dates, right? And they say they don't even bother to look at the engineering school pages because everyone in the engineering wore same dark, gloomy clothes, you know, while the music and liberal arts students were all dressed in colorful and stylish outfits, you know, those bling bling, fabulously bling bling outfits, 그죠? 그렇군요. 상당한 스테레오타입이죠, 그것도. 위스덤님께서는 그 공대생 중에 이제 보석 같은 그런 존재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ou are like a gem in those very gloomy engineering students. Not many, I guess, female students in the engineering department. Maybe that's why. 하지만, 그죠. 본인이 그냥 편하게 입고 자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that is what best fashion is all about. 또 이게 그 생각을 또 심정을 담으신 곡을 또 이렇게 신정곡에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보내주셨네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couple of tracks,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And the following track was K9, featuring Nelly Furtado, Is Anybody Out There? So talking about fashion stereotypes that we all have. 아무래도 아무리 우리가 이제 편견이 없다고 해도 I think if you look deep inside, I think we have at least a couple of stereotypes about fashion style, I think. 그걸 근데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you know, it shouldn't cause any problem. 뽀글림 같은 경우는 norm core라고 하나요? 최악의 독일 중년 패션의 대명사 같은 양말의 샌들이 유행한 것을 보면은 이 촌스러워도 당당하게 소화해내면은 fashionable한 건가 싶습니다. Seeing the classic, you know, socks with sandals look, you know, once considered the ultimate stereotype of unfashionable middle-aged German style, right? Come back into fashion makes me wonder if anything can look stylish if you wear it with enough confidence. 하시면서 정재형님이 대표적이죠라고 정재형, the celebrity and the singer-songwriter 그렇군요. Normcore라는 표현 처음 들어보는데요. Yes, I think I agree that if you wear anything confidently, right? That's a good fashion style. 근데 그러기가 참 힘들죠. 쉽진 않아요. 이렇게 모든 어떤 스타일이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But if you have enough confidence, right? Then you will look good in any kind of clothing. 약간 뭐 그런 exception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232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전공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식품 공학을 전공했다라고 하시는데요. Food engineering, right? 그렇군요. 각 또 이제 전공마다 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If you kind of look by sort of a different majors, right? They have very distinct style of clothing too. 제가 봤을 땐 항상 가장 옷을 잘 입는 전공은 건축학과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I think the architecture major students always were the best dressers. I mean, some of the people that I know, I think, were always 뭐 미대 다니거나 뭐 그러면 좀 당연하겠죠. 어떤 미적 감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보통 major 중에서 in a way, architecture is also design major. So that kind of explains their, you know, sort of aptitude for fashion, I guess. 그런 얘기 한번 해봐도 재밌겠네요. 어떤 전공별 어떤 패션 스타일이나 또 전공별 패션 대회 어떤 전공이 best fashion인지. You know, I mean, engineering major are not necessarily the worst dressers. 제가 알고 있는 공대생 중에서 옷 잘 입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I think.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좀 에서 벗어나면은. 결국에는 그냥 전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개인의 어떤 이 미적 감각에 대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위협복을님, German middle-aged man fashion, 양말에 샌들, 그죠? I think that's not just German. I think that is middle-aged man for a lot of countries. 그죠? 까만 양말에 이제 샌들도 그냥 그죠? 아주 흔한 패션이었죠. 왜냐면 되게 편하니까요. 편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양말을 벗는다는 게 조금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양말은 신으시고 샌들을 신으시. I understand the mentality behind it as well, I think. 좋습니다. 보글님의 신청곡까지 한번 가고 1부,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adonna, Vogue. What are you looking for?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D.
4: Drop it.
2: Hello, 큐티스 DJ 이큐입니다.
5: 밥만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Hour 2 begins right now. I'm your producer and DJ EQ. We are live on TBS C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run broadcast waiting for you again at the 6 p.m. and 2 a.m. tomorrow morning.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you can come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with our Boiner Radio. 또 실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 들어가신 뒤에 1012-1013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there, here, that is. Come say hello and share your thoughts. And you can just leave any messages, you know, your check-in messages, your song requests, or any random thoughts that you have on your mind about the program. 또 그냥... 프로그램 잘 듣고 있다, 어디서 듣고 있다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as well. You can send your messages to shop 101.3451. 좋습니다. Let's talk more about the fashion culture and the stereotypes and whatnot. It's always a fun topic to talk about. There are a lot of points to talk about. 쟁점이 항상 많고 그만큼 또 controversy가 많은, 논란도 많은 그런 이 분야가 패션인 것 같은데요. 1232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나 유행에 민감한지 해외에 나가면 패션으로 우리나라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So Koreans are so quick to pick up on trend that people say you can sometimes spot them by their fashion choices when traveling abroad.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의 특정 브랜드의 모자를 쓰면은 아마도 한국 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So it changes from time to time. But for example, if you see somebody these days wearing certain brand of cap, right? It's almost for sure that that person is a Korean person. 그죠? Yes, I think good and bad. 뭔가 이렇게 민감하죠. 상당히 민감하죠. 패션에. 우리 한국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패션에 민감하고 그만큼 어떤 이 특정 패션 어떤 트렌드에 뭔가 단시간에 굉장히 몰두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We tend to really focus heavily and consume that fashion style heavily during a short span of time. 그래서 빨리 오고 또 빨리 가기도 하는 게 그렇죠. I can agree with you definitely 100%. 그렇죠. 이제 해외에 가 보면은 조금 사람들이 패션에 덜 민감한 건가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드리고요. 1232님.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더 소개해 드릴까요? This is Leo Robinson. 원래 이제 Commodores의 곡이죠. Three Times a Lady.

Couple of tracks, Leo Robinson, Three Times a Lady, and Swan Dive, Truly, Madly, Deeply,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사연 sent in by our cutie 님. So, Andy Mike 님께서는 저는 fashion terrorist라고. So, Andy Mike 님 defines himself as a fashion terrorist. 보통 본인이 fashion terrorist라고 하시는 분들이 옷을 보통 잘 입던데 보니까. And Andy Mike 님께서 같은 부류인 메탈리카의 노래 신청해 봅니다. So, he also considers a Metallica fashion terrorist. 메탈리카는 보면은 it's usually all black. 근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또 계산된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rather very calculated coordination of clothing because they want to give off that impression that they don't care too much about their clothing. 뭔가 터프한 그런 메탈 밴드 아저씨들의 느낌인데 나는 뭐 그냥 까만 바지에다 까만 티만 있으면 돼라는 느낌을 주긴 하거든요. But each member kind of is slightly different with their sort of coordination and clothing and the coloring of their clothing and how it kind of fits with their guitar color too. 그래서 이제 기타 색깔과의 어떤 이 조합 같은 것도 은근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I think, you know, they pay a lot of attention to their clothing.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안 써 보이는 듯 해 보이지만 뭔가 신경 쓴 꾸안꾸인가요? 메탈리카가 꾸안꾸란 얘기인가요? 그럼 제가 앤디 마이크님 신청곡 오랜만에 메탈리카 좀 강한 곡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This is Metallica Fuel.

couple of metal bangers, Metallica, Fuel, and Megadeth, Trust. Metallica 곡을 들으니까 왠지 Megadeth로 이제 또 응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I felt like I had to kind of, you know, bring a song that kind of really matches the energy of Metallica. 뭐, 이 세기의 또 라이벌 그룹 아닙니까? Metallica, Megadeth. 언제 한번 두 그룹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o I do have a music critique prepared for part 4 of the show. So I'll be back with that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박정현입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월요일의 뮤직 부티크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day's music boutique, I want to start with a song. This song by 김건모, titled 어디쯤 가고 있을까? It was a new offering from 김건모 in 10 years. 10년 만에 발표하신 그런 신곡인데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곡인데요. It is actually a remake of a song originally by a singer named 전영. 1977년에 발표된 이 전영 씨의 이 리메이크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인데, 원곡은 이제 트로트 풍인데요. 약간의 이제 편곡을 거쳐서 김건모 씨 스타일로 발표를 했습니다. So originally a trot song, but I think 김건모 arranged it in a way that sounds like his music, and that sounds kind of in style for today's music scene. 흥미롭게 느껴졌던 거는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김건모 씨가 이 클래식 기타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So interesting thing after watching the music video of this song that I felt was 김건모 was playing a classical guitar while singing, because we are kind of used to seeing him either just to sing without any instrument or sing with a piano, right? 그래서 음원의 크레딧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직접 연주를 하신 거이기도 하더라고요. So 김

Gomez did actually play the nylon guitar for the album, for the single.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28년 동안에 매일 피아노를 치면서 살았는데 6년 동안에는 거의 피아노를 안 쳤고 기타 연습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So he would practice guitar at least 4 or 5 hours straight every day without missing a day. He used to playing piano for over the course of 3 decades. 하지만은 피아노보다는 기타 연주를 아마 배워서 연주를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이 곡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This is a new song from 김건모. I think released about a month ago, I believe. 어디쯤 가고 있을까?

That was Kim Gunmo, 어디쯤 가고 있을까? I love it when singers actually play their own instrument, you know, while singing. I think that, I don't know, to me shows a more genuine sort of artisanship from the artist, I think. 직접 또 녹음까지 하셨다니까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뽀글님께서는 이 곡을 들으시면서 무척 쓸쓸하게 들리네요. 너무 고생하셔서 feels very sorrowful. I guess he's been through a lot, right? But we are glad that you know he is back with new music. Hopefully, we'll expect more from the artist 김건모. 근데 이 곡을 발표하신 그런 어떤 동기에 대해서. 이 기사가 있는데, he said that he saw this one singer's performance on one of the TV music program. TV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한 가수의 무대를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He was very impressed and by this performance of this singer. 근데 그 가수의 무대를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바로 그 뒤에 어떤 작업실에서 우연히 그 가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So by coincidence, he actually got to meet that very singer that he was very impressed by watching the TV show. And he met in one of the studios. 바로 그 가수가 어떤 분이냐면 I believe I've introduced this artist once on our program as well. 조범진 씨인데요. He's a phenomenal guitarist and singer-songwriter. 정말 기타도 엄청나게 잘 치는 분이지만 또 노래 역시 두 가지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조범진 씨였다고 합니다. 조범진 씨를 만나고 나서 뭔가 앨범 작업에 대한 약간의 그런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곡입니다. So, I'm assuming that, you know, things got started after meeting Mr. 조범진. 그래서 조범진 씨의 노래 하나 준비해 봤는데, 바로 신난다라는 그런 곡입니다.

That was 조범진 신난다라는 곡이었습니다. Such a groove to his music and his voice and also guitar playing. 그래서 김건모 씨가 조범진 씨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이 김건모 씨 신곡의 어떤 그런 음악적 배경에 대한 퍼즐이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To me, kind of other missing puzzle pieces, and I kind of got to figure out after knowing that you know he and 김건모 got together. 보니까 조범진 씨가 편곡을 담당을 하셨고, you know he's a phenomenal guitarist, 조범진. So I'm sure that he kind of have influenced 김건모 in a way with as to you know how to maybe arrange the guitar parts for this song as well.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작업이 확실히 이렇게 시너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FYI, 조범진 was also guitarist for the 사랑과 평화, 사랑과 평화 the funk band, you know, guitarist of the band. 뭐 사랑과 평화의 기타리스트였으면 상당한 어떤 내공의 기타리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아마도 보컬리스트 겸 기타리스트 최강 조합 중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He has probably the best talents as both as a vocalist and also guitarist. 기타를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So 조범진 씨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뮤지션이 있었습니다. So today's music boutique is sort of my flow of thoughts leading one artist to another. 조범진 씨 하니까 생각나는 뮤지션이 있었는데 바로 저의 중학교 때 친구이기도 한 이 싱어송라이터 김신일 씨입니다. I think we've invited 신일 long time ago on this show. 한 2년 전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he is a film scorer. 영화 음악도 하고 또 이제 이 펑크 장르, 소울 펑크 장르의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데요. 조범진 씨하고 또 김신일 씨 이 두 분이 프로젝트 밴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So they actually once tried this soul funk project band called Hola Soul. 일단은 지금까지는 한 곡밖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또 임프레션을 남겼던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So 조범진 did the guitar parts and the main vocal. 그다음에 또 김신일 씨 역시 메인 보컬과 건반을 맡아서 이제 완성된 곡인데요. It is very, I guess, modern take of soul and funk music. 그래서 엄청난 그 그루브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This is Hola Soul, Back to Back.

Yes, Hola Sol, Back to Back, 조범진 and 김신일 collaboration project, Hola Sol. 시원시원하죠, 정말. 와, 두 분의 어떤 이 그루브가 또 탤런트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 I hope to hear more from you know both 조범진 and 김신일 as a duo and or also as a solo singer songwriter. So speaking of 김신일, who is my high school friend. 참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You know, I think I told my kids that I started playing in a band since middle school. 중학교 때 저는 이제 그 밴드 활동을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And 신일 was my church friend. 예, 교회에서 이제 만난 친구였는데 he was the singer of the band and I was a guitarist of the band.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미국 가기 전 before I immigrated and back in the late 80s 80년대 후반에 가기 전에 한 2년 3년 정도 같이 밴드를 했었습니다. As a high schooler and as a middle schooler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You know, back then we were very different, you know, in terms of the type of music that, you know, we loved. 신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스, 펑크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고요. 저는 이제 헤비메탈을 굉장히 좋아해서, you know, we had our differences. 하지만, 다시 또 어른이 돼서, 이렇게 음악 얘기를 하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So, 김신일 has been a producer figure too. 어떤 가수들의 이제 곡을 써주고 또 앨범을 프로듀싱한 프로듀서의 역할을 해왔었고요. And also he has been producing soundtracks for movie. 영화 사운드트랙을 또 이제 만들기도 했었고. And recently, I think very recently he, played with Mr. 한대수. 한대수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가끔 이렇게 one-off, 그러니까 일회성 공연을 하시는데 he's been part of 한대수's concert tour as well. 이 한대수 씨 그 프로젝트 앨범 그 이제 헌정 앨범에도 이제 출연을 한 계기로 아마 그렇게 두 분이서 또 연주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and also he's been also the producer figure for 윤도현 솔로 앨범 또 윤도현 씨 솔로 앨범에서도 이제 같이 프로듀서로서 이제 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We talked on the phone from time to time. 가끔 이제 연락도 자주 하는 친구인데 maybe we'll have a 신일 back some other time. 한번 초대해서 또 친구 노래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결 고리가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a track from 김신일, Love Phase라는 곡인데요. I'll leave you with that song. 규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김신일, Love Phase.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2: 首尔，我来了。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호화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影子，守候着你，跟随着你，那个男人爱着你，心

We have started off this morning with Imagine Dragons. It's time.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살면서 정답을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이에요. 나는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에는 근데 의외로 좀 오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어? 저요? 이러면서 좀 오래 생각할 때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남이 정해준 그런 정답을 탈탈탈탈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나만의 답? 을좀 하나씩 만들어가는 재미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Maybe that is what growing up is really about, not having all the right answers, but asking just better questions. The world is already full of copies, so there is really no need to become another one. And your story doesn't have to look impressive to everyone else. It just has to feel like it's truly yours. And I'm reminding myself about this all the time these days because your own character is really important these days. 요즘에는 뭔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나만의 뭔가를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뭔가 각각의 분야마다 마니아들이 다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막 예전처럼 그 인지도 경쟁보다는 약간 마니아들이 다 있어서 그 타겟을 되게 좀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알고리즘이 다 다르잖아요. We have different algorithms, each one of us individuals. 정말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행만 계속 알고리즘에 뜰 수도 있고. 다 그래서 각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나만의 에리어가 따로 있는 거죠. 그쵸? 완전 개성의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So it's so important to figure out what you like, what you're able to do, and just to get to learn more about yourself.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개성이 되고, 뭔가 경쟁력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Morning, Goobers. Good morning to you all. 오늘도 굿모닝이에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I want to make sure that a lot of you guys are listening at this moment because it's live and we want to capture this moment. We want to make this moment all together. 이 소중한 이두 시간, 우리 이두 시간만큼은 전좀 이런 욕심이 있어요. 아, 우리 모닝 그루버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막 날씨도 막 흐릿하고, 막일 가기 싫고. 하루 또 이제 시작하는 딱그 시간인데, 이거를 듣는 순간만큼은 좀 재밌으시고 또 즐겁게 두 시간 싹 순삭될 수 있게 좀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o stay tuned right here and just enjoy as much as you can. 우리 이 즐거운 시간 같이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feel free to talk to me. Feel free to request your song. 사연과 신청곡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re listening on R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Alright?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성원과 참여 기다리면서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our segment, MG Q&A.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Yes, everyone, this is Morning Groove's a daily segment where I get to ask you guys a question. So lovely, isn't it?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시간, 궁금한 게 많은 궁금이 썸머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질문 드리는 시간입니다. So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Listen up. 최근 들어서 와우! 와우!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어머!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is something recently that made you think, that's so me? What is something that you've come across recently that felt totally your style? You know, what surprised you that it was totally your style?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와! I feel good. 이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것들 있을까요? 좀 이렇게 제가 좀 오바를 해가지고 좀 놀라실 수는 있는데 You know, I've overreacted a little bit. So obviously, I always tell you guys this. It doesn't have to be something fabulous or big or enormous, okay? Just think about those little things. For example, you might have come across a song while you were seated at a cafeteria and you were like, oh my gosh, I like this song. This is my jam. 뭐 이럴 수도 있고 or maybe you tried some food at a restaurant and you were like oh my god this is so tasty oh I'm in love with this food 이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어떤 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되게 잘 맞아서 어 저 사람 내 스타일인데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업무가 적성에 맞아가지고 와 이거 내 적성인데 아니면 우연히 게임을 하게 됐는데 와 나 완전 게임 좋아하네.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너무 많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생각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이 예를 들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카피하면 안 돼요. We're not supposed to copy other people, okay? I mean, it's so easy to copy, but, you know, to come up with your own answer, that is what you have to do. 여러분들의 과제는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Because Morning Groove is all about you.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This is kind of a program that helps you to find out about you, find out about who you are, what you really like, what you really dislike.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제 답 알려드릴게요. So recently, I was feeling a little, you know, down.

lately. I don't know. I wasn't feeling emotionally down, but I just felt like I needed some energy, extra energy. So I kind of had to recharge myself. 그래서 올해 첫 삼계탕을 먹었어요. 제가 즐겨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I did remember telling you last time that I don't really enjoy eating meat that is kind of dipped inside boiling water. 나는 좀 구운 고기를 좋아하고 사실 육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육류보단 해산물 러버라서. 근데 삼계탕 그냥 오케이 삼계탕 그래 I can eat 삼계탕 이러면서 먹으러 갔죠. 근데 정말 뚝배기에 빵꾸가 날 정도로 그거를 다 드링킹을 해버렸어요. 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So I came to realize that I love 삼계탕. 그래서 나 삼계탕 좋아하네? 내 스타일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탄생했다. That's how this question is derived, everyone. Okay? 여러분들 이 질문의 어원? 이 질문이 어떻게 발현됐는지까지 여러분이 함께 들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답해주셔야겠죠? 최근 들어서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은 거 알려주세요. Let me know about something that recently made you think, oh, this is my style,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This is Arctic Monkeys. Do I wanna know?

So, Morning Groovers, recently, what made you think that, oh, this is my style? That is the question for you guys. Before reading your answers, we have some hello greeting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우리 서비님 오셨군요. Good morning, 서비님. Welcome이고요. And hello to you, 상민님.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nd 서머피디님. 이렇게 또 꾸준히 출첵해주시는 너무 감사한 우리 상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것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드라마를 잘안 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김부장이에요. 제가 좀 B급 액션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I don't usually watch dramas, but I finally watched one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while. That is 김부장. And I guess I have realized I have a soft spot for those slightly over-the-top B-movie style action scenes. 아, B급. 급 액션이 맞죠, 사실. 그쵸, 그쵸. 완전 그 액션인데 중간에 좀 코믹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니까. 근데 I think action is all about actors. You know, if they can pull off that action really well, like that really determines the whole movie. 뭔가 몸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배우들이. 소지섭 씨도 물론이고, 소지섭 씨는 되게 멋있게 뭔가 쓰시는 것 같고, 그 윤경호 씨가 의외로 액션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뭔가 묵직하면서 파워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웃기게 막 하니까, 웃긴데? 뭔가, 오, 저거 액션이긴 한데 뭔가 웃기네? 약간 그런 생각? So it's all about those actors, I think. They're really pulling it off. They're really doing a fabulous job. 저도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정말 간만에 생방송 하면서 보고 있는 드라마긴 해요. You know, you don't really watch dramas through TVs these days. You usually watch it through OTT series. But I actually sit in front of the TV like 10 minutes before the show and I just wait for it. On a Friday night, everyone. 금요일 밤에 제가 TV 앞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빨리 보려고. 아니 시청률이 뭐20% 넘지 않나요? 그쵸? No wonder why they have high view rate. 저 같은 사람들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I have to make sure that I'm fully washed and I have to be in PJs. 뭔가 그 준비를 다 마치고 그거를 보려고 그런 열정을 보입니다. 그만큼 되게 재밌는데 아 조금 저는 잔인하긴 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잔인해서 there are some parts or scenes where I just can't watch with my both eyes open because it's too cruel. Oh.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뭐 보는 거죠. 찔끔찔끔. 어쨌든 재밌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김부장 요즘에 보시나요? 최근에 들어서 오 김부장 재밌네. 내 스타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등판해 주시고요. What else is there? Is there any specific food or any specific hobbies or workout or music that really makes you think that that's my style? 여러분들 또 이거 말고도 뭐 음식, 뭐 어떤 옷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디 여행지일 수도 있고요. 나 약간 파리랑 좀잘 맞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아,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네 싶었던 경험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 have our open chat room too. 우리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요. TBS EFM 모닝 그룹 검색하시고 무료로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2951. 블랙핑크의 제니 아니고 저희 딸 이름도 제니라서 전 제니 아빠입니다. 초묘의 여름밤 신청해요. 오늘도 어제보다 1% 더 행복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hello, Jenny's dad. 2951. Looks like it's your first time ever to send in a message. So I first want to say welcome to the program. And I will remember you. 오케이, 지금부터 입력. 2951 제니 아빠. 오케이, 입력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문자 한번더 보내시잖아요. 그럼 제니 아빠로 이렇게 불러드릴 거예요. If you don't mind, I mean.

데니 아버님이시군요. 저 진짜 그냥 막연하게 하는 생각인데, 나중에 제가 딸을 낳는다면 이름을 제니로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제가 제니를 너무 좋아해서, 단순히. 되게 이유가 단순하죠? 근데 뭔가 이름이 좀 힙한 것 같고, 불핑의 제니가 생각이 날것 같고,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에, 나중에 딸 이름을 제니로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영어로 발음하기 좀 쉬운 이름으로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But anyway, that is just my personal thought. 우리 제니 아빠 너무 반갑고요. Since it is your first time on our show, we will play this song for you. 제니 아버님의 신청곡 초묘 featuring 이주연 여름밤.

And now we have 하진님 greeting us. Good morning입니다. 썸머피디님, 모닝그루버님들, good morning to you also. 그리고 또 오신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해주셨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 줄무늬 모닝그루버께서 good morning이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se loving messages, morninggroovers. I'm loving it. Now for our MG Q&A, we have more answers. 최근 들어서 나 이거 좋아하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것 제가 여쭤봤죠. So, what is something that recently made you think, "Ooh, I really love this. This is so my style." 우리 서민님께서는요, 김부장은 물론이고요, 땡플릭스의 동궁이요, 거의 다 봤어요. 여름에 최고죠. So I'm not really aware of this drama called 동궁, but I guess it sounds kind of creepy because you're saying that it's best for summer times. 그러니까 뭔가 남양 특집 같은 뭔가 그런 어둠의 그런 포스터를 보고 제가 백스텝을 했거든요. 무서워 보이는데 안 무서우세요? 뭔가 옛날 그 시대 배경으로 나오고 한복 입고 배우들이 막 나오던데, 좀 너무 좀 쫄보여가지고 제가 은근히 또 이거 무서운 거잘못 봐요. 많이 무섭나요? 볼만한가요? 볼만하다고 하시면 한번 예고편 정도는 제가 시청하도록 하죠. You know, some scary movies or creepy movies, I'm not even able to watch those trailers. 예고편만 봐도 약간 그 잔상이 남고 무서워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극쫄보 아닌가요, 모닝그루버들? 저 같은 분 계세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헬스장에서 출첵이요. 저는 최근 들어서 나 축구 좋아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축구 선수반이기도 했지만, 올해 월드컵이 너무 재미있었고, 음바페 팬이 되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나라 응원하면서, 나 축구 좋아하네? 싶었고, 선수들이 땀 흘려서 유니폼이 몸에 붙으면, 등 근육이 너무 멋있고, 나도 등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랩풀다운 열심히 합니다. 샤키라 언니도 49세라고 하는데 너무 예쁘신데요. 다이다이 신청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For me, it is soccer. My son was in a youth soccer program, but this year's World Cup was just so much fun that I ended up becoming a huge Mbappe fan. And I found myself waking up at dawn to cheer for different countries and thinking, wow, I really do love soccer. 아, 이게 되게 체육부장님다운 어떤 문자였어요. 특히 이 등근육에 대한 문자. 등근육이 멋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이 근육을 만들어야겠다. 보통 멋있다, 와, 감탄해서 끝나는데, 체육부장님께서는 나도 이걸 할수 있다. 나도 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운동까지 이미 하셨네. 아, 진짜 멋있습니다. 그럼 저도 체육부장님처럼 열심히 살겠다. 이런 다짐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또한 명이 널리 널리 퍼지고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등근육 한번 본 거잖아요. 그쵸? 이 등근육으로 인해서 이제 썸머까지 온 겁니다. 등근육에서 체육부장님에서 썸머까지. I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but yes, this World Cup was truly, really fun. 우리나라는 조금 아쉽게 됐지만, 결승전도 되게 재미있었고, 음바페 팬이 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홀랜드 팬이 됐어요. 뒤늦게 홀랜드의 그런 짤 같은 거를 나중에 접하게 돼가지고, you know, my algorithm was basically dominated by Holland. I could see so many like short forms and reels videos about Holland.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Holland, Holland, 딴딴딴딴딴딴.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동안 막 부르고 다녔더니 친구들이 그거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전 지금 알았는데. 정말. 뭐, 지금 알았으면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자꾸 막 헐랜드 그 머리끈이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것도 되게 반갑지 않나요? You know, he always ties his hair, and the hair tie is actually made in Korea. We gotta be so proud about that. Proud Korean. 또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걸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made you think that? Oh, I love this. This is totally my style. 알려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This is my favorite only in Colombia, Shakira and Burna Boy, Die Die.

That was Coldplay and Ira Starr, Good Feelings. Feeling is really important. It's all about having those good feelings, good vibes. So whatever feels right for you, just trust your instinct, trust your intuition, and just go for it, 여러분들.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냥 뭔가를 할 때 마음이 편하고 막 심장이 bounce bounce 하면은 그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good feelings 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해드려봤습니다. I hope that you guys are all having good vibes, good feelings this morning with me, Summer, here on Morning Groove. 우리 Water Tank님, welcome to the program.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of course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Welcome Benny 우리 MG Q&A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께서는요 제가 7년 전에 이맘때쯤에 러시아에서 저희 회사 제품 홍보를 위해서 Summer Phone Festival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DJ나 댄서 등 섭외 인원과 고객들의 반응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말 제 적성에 맞는 천지였습니다. 그때가 그립네요. So around this time, 7 years ago, I took part in an event called the Summer Phone Festival in Russia to promote my company's products. And from coordinating the DJs and dancers to seeing the customers' reactions and experiencing the overall atmosphere, everything felt perfectly suited to me. Like I had found my true calling. And I'm looking at the picture right now and it looks quite fun. 진짜 그 버블 파티, 야, 이비자섬 같은 데서 하는 그 버블 파티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재밌는 일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킴스팬 모닝그룹. Looks sounds fun. 이벤트 막 코디네이터 하면은 뭐 거기 안에 뭐 전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다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이런 일을 하는데 되게 바빠 보이긴 하거든요. 막 현장에 나가서도 일해야 되고 you have to you know have a lot of different meetings but as long as you're enjoying it I believe that it's quite really nice. 근데 그거를 되게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킴스팬 모닝 그룹어도 딱 적성에 맞으셨나 보다. 은근히 뭐 하는 게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킴스팬 모닝 그룹을 뭔가 자격증도 되게 많이 따시는 것 같고 파이팅 넘치시는 분입니다. 동기가 마구마구 되는 우리 킴스팬 모닝 그룹. You're truly motivating a lot of different people here.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welcome.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또 애타게 찾았어요. Wow, welcome 모닝 그룹이다. 썸머 누나의 에너지 넘치는 신들린 듯한 진행. 멋진 선곡들, 마스코트 귀염둥이 티봉이까지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Wow, wow, wow. 와우가 몇 개야? 모닝그룹을 들으면 정말이지 감탄사가 쉴 새 없이 나와요. 반했어요. 데뷔 30주년을 맞은 최고의 펑크록 밴드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신청해 줍니다. 라고 They're complimenting on our show, Morning Groove. Oh, thank you. They're loving the songs that we play for you. My hosting and everything. It's a huge combination. 티봉이와 저. 바구니 팀장님, 우리 윤 감독님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닝그룹, 또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모닝그룹입니다. 신들린 단진행 되게 요즘에 좀 많이 듣는 얘기예요. 누구한테요? 바구니 팀장님한테요. 뭐 작두 탔냐 막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작두 타는 썸머의 진행 계속해서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Morning Groovers, we have some fun stuff in store for you, of course, in the second hour as well. 매일매일 매 순간이 기대되는 모닝그룹인데요. We are going to get to Remake Rewind. 이제 Remake Rewind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부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And I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Morning Groovers. So I'm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question.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남길게요. 최근 들어서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is something recently made you think that is my style?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 중이시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right, everyone,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Because we're gonna be listening to Sunset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여러분들, headbanging 해주시고요. This is No Brain.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This is like a really nice scent. I was putting on some hand cream on my hand after washing my hand. Ooh, you know, it's really hard to find the scent that you really like. So I guess this is totally my style.
2: 이게 무슨 향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게 뭔가 비누향 같으면서도 약간 머스크가 들어있고
1: It's like a whole mix of white musk and also some soap scent, but I'm loving it. Oh,
2: 이 냄새 하나만 좋아도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이 스튜디오가 되게 막 정화되고 뽀송뽀송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Anyways, Morning Groovers, surpris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Thank you for staying tuned, everyone. 계속해서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TBS EFM 채널로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2: Yes,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은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페셜한 모닝 그루브인 거죠.
1: So I want to make the best of it, everyone. And that would require your participation. So, 여러분들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신청곡 추천해주시고 싶으시면은요 문자번호 #1013으로 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고요.
2: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1: 그리고 최근 들어서 채팅방 홍보를 좀 안 했는데 우리 카톡 어플 가시면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TBS EFM 모닝 그룹 검색하시면 뭐 매일매일 소개해드리는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조국님, 영H 모닝 그룹어, 체육부장님 다 여러분들을 반겨주실 거예요.
2: That is basically our morning group universe. So feel free to join our chat room if you do have the K-Talk app.
1: Alright, morning groovers. We have remake rewind segment lined up for you later in the show. 여러분들 이제 리메이크 곡과 원곡을 넘나드는 그런 remake rewind 고품격 음악 코너라고 볼 수 있죠. 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 Today's question was, what made you realize recently that, oh, this is my style?
1: 최근에,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Just like me, you know, smelling this, sniffing on this hand cream.
1: 이 핸드크림의 이 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어떤 게 내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최근에 머리를 확 단발로 잘라버렸는데, 오, 단발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런 걸 수도 있고,
2: or maybe you're person, some favorite person, maybe you, I don't know, your husband or wife changed their hairstyle and that could turn out to be your style.
1: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다양할 테니까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씨아 가수 목소리요. 최근 들어서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싶으셨나 봐요. 겨울에 스노우맨 노래 들으면서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모닝그룹어에서 Unstoppable 들으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씨아 얘기하면서 친구가 소개해준 Someday at Christmas 노래 듣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2: So Sia turned out to be your style, her singing voice, and you enjoyed listening to her song Snowman during winter time, and you found out about the song Unstoppable on Morning Groove. It's good to find out about those great songs from this show, right?
1: 그래서 씨아 목소리 굉장히 좀 호감이신가 봐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뭔가 그 꺾기 창법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되게 특이하기는 해요. 씨아가 도저히 뭐 따라할 수가 없어요. 따라하면 내 목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Someday at Christmas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surprisingly this song is not sung by Sia. 이 노래는 씨아가 부르진 않았긴 했지만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아, 그럼 됐지 뭐 이렇게 따져. 그죠? 스노우맨이나 Someday at Christmas나 다 비슷한 카테고리니까 저희가 이 노래 찾아가지고 틀어드리면 되죠.
2: Wow, once again, this year, our show would be the first ever radio to play Christmas song.
1: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송 우리가 또 1등으로 튼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어요. 또 7월 지나가고 여름 끝나면 벌써 크리스마스 노래 10월부터 나오고 막 뭐라요, 캐리언이. 아, 이러면서 등장하고 막 그런 거예요. 시간은 빨라요.
2: So seize the day, everyone.
1: Alright, morning givers. I'll be back after this song. Stevie Wonder, Andra Day, not by Sia. Someday at Christmas.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Morning group 받을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리메이크와 원곡의 경계를 총총총총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아주 방정 맞죠? 오늘도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 조금 달라요. 오늘은요 외국인 가수가 우리나라의 노래를 직접 번안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아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잘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요. 원곡자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What a fun quiz we have right here. So today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This time it's going to be a Korean song that was officially adapted and performed by a foreign musician. So listen carefully and see if you can guess both the original artist and even the song title because that's gonna be a popular one. 굉장히 유명한 곡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이 번안했다고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It's not rocket science, trust me. It's gonna be super, super easy. Once you hear the rhythm by this foreign musician, you'll be like, oh, this song! Oh my gosh!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하실 수 있으니까 뭐 적어도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 약간 이럴 순 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요. 노래 잘 들어보시고 이 외국 가수가 막 부르고 있는 원곡자와 노래 제목을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So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a song by a musician called Lee Oscar. Lee Oscar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the song title is Love Beside Me. 이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야? 들어보면 알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Just wait for it, okay? You will know instantly.

if you listen to the song. And of course, Kind Summer, yes, she will give you a hint. 기다려주세요. 힌트 나갑니다. 자, 내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멀리 있을까요? 아니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멀리 멀리 말고 앞, 그리고 바로 옆을 보세요.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어, 아무도 없네? Anyway,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다, 내 옆에 있다. So where should my love be? Not far away, not in Egypt, not in Paris. Right beside you. Look around, everyone. Your true love is right beside you. 이렇게 또 여러분의 사랑이 내 옆에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So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song. 이 곡의 노래 제목 그리고 원곡자 누구일까요? This is Lee Oscar, Love Beside Me.

That was Lee Oscar featuring Teddy and Aaliyah, My Love Beside Me. Did you guys hear this harmonica sound? Lee Oscar is actually a huge popular harmonica player too. 그래서 하모니카 노래까지 이렇게 뭔가 감미롭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Surprise, surprise! 전주만 듣고 네, 사랑하려고 하는데 막 영어가 나온다. 오, 반전이죠? 너무 재밌다. 정답들을 막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펭귄킬러님께서 정답은 내 사랑 내 곁에 전주만 들어도 맛깔나게 잘 부르네요. 이 친구 괜찮네. 뭔가 이런 느낌인데. 전주만 들어도 I know, like hearing the very beginning part of the song, you would instantly know. If you are a Korean, if you are a proud Korean, you'd be like, oh, this jam. I know this jam. 근데 막 영어 가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거죠. 우리 얼짱님께서는 와우, 이 걸걸한 목소리의 뮤지션은 누굴까요? 정답,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하트 명곡이지유. 홍희석님의 버전도 좋아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홍희석 씨 버전도 너무 좋죠. 되게 무심한 듯 부르잖아요. 내 사랑 그대 아닌가? 이건 다른 분인가? 어쨌든 이 버전도 저 되게 좋아합니다. 명곡이니까 이런 리메이크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No wonder why it's a really legendary song because it has a lot of remakes. 우리 냥이 망고 아빠 어서 오세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오태오의 작사 작곡이죠. This song is my cup of tea 라고 해줬습니다. Oh, this is totally your style. Your cup of tea. So your recent cup of tea or this has been your cup of tea for a long, long time. I guess the latter, right? 우리 3948 모닝그룹원. 어머나! 이 노래가 이렇게 바뀌어서 불렸군요. 고 김현식님의 내 사랑 내 곁에입니다. 동서양을 말론하고 이 곡은 허스키 보이스가 찰떡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this voice really suits the song, right? Right? 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부르니까 뭔가 그 소울이 전달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6497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요. 와, 김현식 님이 영어로 부르신 줄 거의 모창 수준이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Really? Does it sound similar to 고 김현식? 약간 전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창을 할 정도로 비슷하게 들리셨군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Love Beside Me is so popular song by 김현식이라고 영어로 또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네요. Kim's Fan 모닝그룹어 로드 스튜어트 같은 허스키 목소리가 흐흐 90년대 그때 그 사람이랑 TV 프로그램의 원곡자의 아드님이 고인을 대신해서 출연한 적이 있어요라고. So it looks like a lot of morning groovers have their own specific memory behind this song because it is a legendary song. It's hugely popular song by many, many musicians. 그러니까 이 노래에 얽혀있는 사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this is how it works. 이런 거예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음악에 얽힌 추억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 음악 얘기 고품격으로 나눠보는 그런 코너인 거예요. So this is how we do it, everyone. Easy peasy. So everyone, the answer is 내 사랑 내 곁에 by 김현식, the legend Korean singer, obviously. So to give you this whole background, everyone, 여러분들도 이제 고품격 음악적인 지식을 좀 제공을 해드리자면요. This song, 내 사랑 내 곁에, the original one I'm talking about here right now, was released back in 1991 on 김현식's sixth album, My Love By My Side, became one of the most beloved ballads in Korean music history and until today as well. And you know, this Kim's emotional vocals turned it into a timeless classic that has been covered by countless artists over the years. And we did mention about some artists that covered this song. And to give you some interesting fact, well, this is kind of sad, actually. Not so interesting. Kim Hyun-sik passed away just 2 months before the album's release. Can you guys believe that? The song became his signature work and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Korean ballads ever recorded. 참 사람이 정말 한치 앞도 못 보는 게 이렇게 성공적인 앨범이었는데 이 앨범이 발매되기 딱두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Yeah, we don't know what life would bring you, right? But this song is still existing until today, and I believe that it will still exist in the later future as well for many, many years.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이 노래가 앞으로도 쭉쭉쭉 미래 세대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nd to give you an introduction about this musician, Lee Oscar, I did mention briefly that he's a harmonica player, actually a world-renowned

renowned harmonica player, Lee Oscar released Love Beside Me in the mid-2000s. 2000년대 이제 초반, 2000년대 중반쯤에 이 Love Beside Me 번안 버전을 노래로 냈어요. As an English adaptation of Kim Hyun-sik's My Love by My Side. And, you know, rather than simply just translating the lyrics, he kind of reimagined the song for an international audience while preserving its melody and emotional spirit. 그래서 노래를 100% 이렇게 막 번역을 한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노래를 조금 더 노래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해보고 노래를 만든 거죠. And Lee Oscar also incorporated his signature harmonica performance, of course, giving the Korean classic a new musical identity. 아무래도 하모니카 연주가다 보니까 이 하모니카 사운드를 조금 더 추가해서 넣은 것 같아요. 전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요. I just love this beauty of instruments. And I think that is probably the reason why I enjoy listening to old jams compared to the jams these days. Because they have this specific instrumental sound. 제가 또 노래 가사를 잘 못 듣다 보니까 집중력 이슈로 뭔가 이 악기 막 솔로 파트가 나온다거나 악기가 돋보이는 그런 노래들이 저는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So I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is remake version by Lee Oscar. 이 하모니카 노래 리듬을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리메이크 버전도 상당히 좋았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원곡 리메이크 버전 중에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버전이 더 좋게 들렸는지, 이 버전은 또 어떻게 들렸는지 알려주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Sunset Morning Group 번안곡 제목도 원곡과 같이 정직하게 붙이셨네요. I know the title is like literally translated. 내 사랑 내 곁에, My Love Beside Me. 그쵸? 제목은 딱 그대로지만 이제 노래에서 완전히 가사를 100% 번역하진 않았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 리메이크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잘했다 리메이크. 그죠. 리메이크 굿잡입니다. I enjoyed listening to it myself too. 그리고 우리 코코님 늦게 오셨네요. 늦었어요.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You're never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up. 늦게 오시기는요. 늦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저희가 리메이크와 또 원곡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음악 얘기를 고품격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코너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And we did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first, right? Because I wanted you guys to guess the original version. And now, of course, we will going to listen to the original one. 여러분들 리메이크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원곡 내 사랑 내 곁에 또 이제 들으셔야죠. 여러분들 아까 떼창 하려다가 떼창 못하셨죠? 이번에는 이제 원곡을 들으시면서 떼창도 하시고 이렇게 막 부르시면서 즐겁게 노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So, morning groupers, we still have about half an hour to go, so keep letting me know. 사용과 신청곡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문자번호 샵1013 열려 있습니다. Alright, morning group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stay tuned.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모닝그룹 듣길 참 잘했다. 이렇게 고품격의 다양한 음악도 알게 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정말 최고네요라고. I guess you're responding to our question MG Q&A. You know, what is something that you recently found out and that you ended up loving so much? 최근 들어서 알게 되는데 와, 이거 좀내 스타일인데 싶은 거. 그게 바로 모닝그룹이었거든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저희 2023년부터 계속 방송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재밌는 거 많았는지 아세요? 물론 지금도 저희가 최대한 재밌게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제서라도 알게 된게참 좋은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좀할수 있을지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 뭔가 짜릿하고 스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We don't know how long this is going to go on, and I don't know. To put it in a good way, it kind of adds a little bit of thrill into it. 그러니까 이게 내일 뭐 하다못해 뭐 다음 주에 뭐 1년 뒤 뭔가 한달뒤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이 순간을 딱 즐기는 모닝그룹의 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hank you for finding out about this show, Morning Groove.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만 있다면야, 여러분들의 그 요만큼의 즐거움이 될 수만 있다면야, 뭔들 못하겠어요, 그죠? And a lot of people are commenting about the songs. 여러분들, it's all 박원희 팀장님, not me. 저는 선곡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We have our own DJ outside the studio called DJ Ba.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시니까 더 하고 싶은 저의 어떤 나쁜 심리가 들어있는데요. 우리 DJ 바하님께서, She's like in control of all the songs. 여러분들,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말이에요. 신곡이랑 이런 것들 없어요. 이게 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심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She's doing a great job. So I feel like, oh, today I wanna listen to like this. 코르티스가 대세라는데, 코르티스 노래 없어요? 이러면, Oh, 코르티스, I got it. 이러면서 노래 막 심어오시고. It requires a lot of work, and I'm just really touched about the fact that she's doing that. She's doing a great job. She's basically the reason why Morning Groove is here. 여러분들 좀 제가 흥분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도 무서운 눈빛이 장착이 되고 있는데, 모닝 그룹의 어떤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DJ 바, I'm referring to yes, 박우리 팀장님 맞습니다. 예, DJ 바, 박우리 팀장님 따로 계신 게 아니라요. 예, they're the same human being. 어쨌든 모닝 그룹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This is how Morning Groove is being produced, everyone. And sometimes I want you guys to know about it because it does require a lot of efforts. 여러분들 월급 안 받는데 노래 심기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In this very harsh circumstances, we are trying our best to give you guys this pleasure during your morning commute. 아, 또말 많아졌어, 썸머. 웬일이야. 여러분들, 노래 얘기하니까 노래나 들을까요? 조국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조국님 sent us a song request and also some greeting message.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배송반장 필승! 배송 마치고 출석합니다. 축 처져 있는 분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곡으로 Van Halen의 Can't Stop Loving You 신청합니다. 선곡 완벽해요, 여러분들. This is like the collaboration between Morning Groovers and DJ Ba. 이렇게 또 퍼즐같이 맞춰진 이 선곡의 flow. Flow를 계속 한번 타볼까요? Van Halen, Can't Stop Loving You.

So it's good to know that at least one of our morning groovers is agreeing with me coming up with that nickname for DJ Ba. 오픈 채팅만 보니까 또 DJ Ba의 성공 너무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계속해서 밀고 가볼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우리 쿠쿠님께서 썸머 PD님의 초대석 부캐 잔치를 들으시면 더더 좋으실 모닝 그루브입니다. 함께해요, 여러분!이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거 즐겨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홍보까지 먼저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We do have our guest invitation segment. I want to call it that way because I feel like it. Believe it or not. So I hope you guys can enjoy that segment as long as, along with our Coco Morning Groover.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연구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김윤아의 야상곡 신청합니다. 목소리의 떨림이 너무 좋아요. 아니,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라고 해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노래 그러면 저희가 틀어드려야죠, 여러분들.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our social media. We have our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We also have our very own YouTube channel where I upload the reruns. That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We have our open chat room in KTalk app. That is TBS EFM Morning Groove. It's so easy to remember. 그러니까 많이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this Friday's live broadcast at 7 a.m.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Penguin Killer, 김윤아의 야상곡.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Yes, the Star Council walls come tumbling down to get us started on this Monday morning. Good morning, everybody, and welcome to the show. You are listening to 101.2, 101.3. I'm very glad that you are spending this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onday, July 27th, and the time is exactly 10:05. AM,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on TBS eFM 101.3, bringing music, stories, thoughts, and a little company for your day.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as well as Boinan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or just find us on our TBS eFM YouTube channel, we'll be right here for you, waiting for you. And if you want to jump into the conversation, please come joi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Say hi, drop a thought, share your morning. We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And if you missed the live show, don't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Hope you had a good weekend.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이 주말을 고비로 더위가 한풀 꺾이나 싶었지만 아침에 이제 한 주의 그 이 웨더 forecast overview를 봤는데 it doesn't look like it's gonna ease anytime soon, because after the weekend we all were kind of hoping that maybe the heat was finally would finally begin to let up. Maybe the weekend was the highlight of the summer heat this week, this year, that is, right? But since a lot of people are on vacation, maybe we'll have a couple of more weeks of this summer heat. 아무래도 또 이제 휴가 가신 분들 많잖아요. 휴가 때는 또 더운 날씨에 휴가 가는 게 비 오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죠? 한 2주 정도는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 싶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드시는 것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o be careful what you eat and take care of your health amidst this extreme summer heat season. 이 소셜미디어에서 한 유명한 기업인이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언을 하는 그런 사진을 누군가가 올린 다음에 그 기업인이 어떤 양복을 입었는데 이 분의 양말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코멘트를 이제 하면서 이거에 대한 또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소셜 미디어에서. So I came across this post on social media about a well-known business leader, right? He was speaking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what caught people's attention wasn't the speech per se. It was actually his socks. He was wearing a suit and his socks. And some argued that his socks were too short for a formal, suit. 그래서 저는 읽어보면서, 와,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신경을 그런 쓰는 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t made me think, wow, people notice even that, right? Small little detail. 뭐 이분이 패션 모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분인데 저런 패션의 잣대를 내미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He's not a fashion model or a celebrity. He's just a businessman, right? And even someone like that ends up being judged by a dress code that seems to exist in other people's minds.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패션 스타일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어떤 패션 철학을 은근히 강요하고 또 그것과 다르면 이 디스를 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속에서 디스라면 상관없는데 이 소셜미디어 공개된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죠. I think that's partly what we all do. You know, we quietly measure someone else's style against our own fashion philosophy. And when it does match, we're very quick to criticize that person. 패션 초이스만큼은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요. 또 철저히 개인 취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가요? Fashion is personal. Also one of the most individual choices that we make. 서로 침범하면 침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도 역시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패션 테러에 대한 이 경계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As long as, you know, someone's attire doesn't hurt anybody, right? I don't think, you know, we should take it as a problem. 또 패션에 대한 이 선입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Fashion comes with all kinds of unwritten rules, stereotypes, that is, right? 예를 들어서 이 TPO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For example, dressing appropriately for occasion, you know, and 뭐 나이에 어울리는 fashion, you know, wearing what's considered age appropriate. 아니면 또 뭐 남녀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 그죠? Following expectations about what men and women should wear.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이런 색깔 입으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고정관념, unwritten rule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본인이 입고 편안하고 confident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as long as you feel comfortable in what you're wearing and feel confident about what you're wearing, I think that is the best fashion. 사실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이 중년 아저씨들이 이 짧은 바지에 이 검은 양말 신으면 이 패션 테러라고 했었잖아요. Remember, right? If you see a middle-aged man, you know, wearing socks, black socks, while wearing shorts, were considered fashion disasters, right? 하지만, you know, guess what? 요즘 젊은층들 보면요, 이 짧은 바지에 검은 양말 아주 세련되게 연출해서 입고 다니지 않나요? You see younger people these days styling black socks with shorts on purpose and it looks pretty cool. And fashion comes and goes, that is for sure.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패션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패션에 대한 선입견. 아, 저런 거에 대해서 왜 저런 선입견이 있을까? 왜 저런 패션에 대한 잣대나 기대감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TPO, 어떤 상황에 따른 올바른 패션, 나이에 관한 것. 또 남녀, 성별에 관한 것, 또 유행을 따른 것, 또 뭐 어떤 상황에서 튀는 옷을 입는 것, 뭐 출근 복장이라든가, 뭐 출근 복장은 어느 정도는 이제 사회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또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So, what is a fashion stereotypes you quite don't get, you never understand? 이런 이야기로 오늘 먼데이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로 주실 경우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Take That Back for Good.

strict dress code back in the days when we were sort of a semi-public servant status. 약간의 예전에 이제 공무원 신분이었을 때는 회사에 옷 입고 오는 게 조금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거나 입고 오기 좀 그런. But now if we feel more freer to wear whatever.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let's get to some of your messages regarding our question, which is, what are some stereotypes about fashion that you don't understand? 이 fashion에 대한 사람들의 알 수 없는 이 선입견, 어떤 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부활입니다. Lonely Night.

there is to it. 뭔가 복잡한 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또 패션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주제를 들으니 우픈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이 맞선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 대학교 졸업 앨범을 입수해서 대상을 물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대 쪽은 아예 테이프로 딱 붙여서 보지도 않았었대요. 공대 쪽은 죄다 시커멓고 칙칙한 패션, 음대나 문과 쪽은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패션이고 다들 예뻐서 그랬다나요? 이해하지 않을래요? 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Reminded me of a funny story back in the days. You know, people in those matchmaking industry would get hold of university yearbooks to look for, potential dates, right? And they say they don't even bother to look at the engineering school pages because everyone in the engineering wore same dark, gloomy clothes, while the music and liberal arts students were all dressed in colorful and stylish outfits, those bling bling, fabulously bling bling outfits, 그죠? 그렇군요. 상당한 스테레오 타입이죠, 그것도. 위스덤님께서는 공대생 중에 이제 보석 같은 그런 존재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ou are like a gem in those very gloomy engineering students. Not many, I guess, female students, huh, in the engineering department. Maybe that's why. 하지만 그죠? 본인이 그냥 편하게 입고 자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that is what's best fashion is all about. 또 이게 그 생각을 또 심정을 담으신 곡을 또 이렇게 신청곡에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보내주셨네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Couple of tracks,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And the following track was K9, featuring Nelly Furtado, Is Anybody Out There? So talking about fashion stereotypes that we all have. 아무래도 아무리 우리가 이제 편견이 없다고 해도 I think if you look deep inside, I think we have at least a couple of stereotypes about fashion style, I think. 그걸 근데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you know, it shouldn't cause any problem. 뽀글림 같은 경우는 norm core라고 하나요? 최악의 독일 중년 패션의 대명사 같은 양말의 샌들이 유행한 것을 보면은 이 촌스러워도 당당하게 소화해내면은 패션

한 건가 싶습니다. Seeing the classic, you know, socks with sandals look, you know, once considered the ultimate stereotype of unfashionable middle-aged German style, right? Come back into fashion makes me wonder if anything can look stylish if you wear it with enough confidence. 하시면서 정재형님이 대표적이죠라고. 정재형, the celebrity and the singer-songwriter. 그렇군요. 놈코라는 표현 처음 들어보는데요. Yes, I think I agree that if you wear anything confidently, right? That's a good fashion style. 근데 그러기가 참 힘들죠. 쉽진 않아요. 이렇게 모든 어떤 스타일이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But if you have enough confidence, right? Then you will look good in any kind of clothing. 약간 뭐 그런 exception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232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전공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식품 공학을 전공했다라고 하시는데요. Food engineering, right? 그렇군요. 각 또 이제 전공마다 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If you kind of look by sort of a different majors, right? They have very distinct style of clothing too. 제가 봤을 땐 항상 가장 옷을 잘 입는 전공은 건축학과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I think the architecture major students always were the best dressers. I mean, some of the people that I know, I think, were always 뭐 미대 다니거나 뭐 그러면 좀 당연하겠죠. 어떤 미적 감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보통 major 중에서 in a way, architecture is also design major. So that kind of explains their, you know, sort of aptitude for fashion, I guess. 그런 얘기 한번 해봐도 재밌겠네요. 어떤 전공별 어떤 패션 스타일이나 또 전공별 패션 대회 어떤 전공이 best fashion인지. You know, I mean, engineering major are not necessarily the worst dressers. 제가 알고 있는 공대생 중에서 옷 잘 입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I think.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좀 에서 벗어나면은. 결국에는 그냥 전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개인의 어떤 이 미적 감각에 대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뽀글님. German middle-aged man fashion, 양말에 샌들, 그죠? I think that's not just German. I think that is middle-aged man for a lot of countries. 그죠? 까만 양말에 이제 샌들도 그냥 그쵸 아주 흔한 패션이었죠. 왜냐하면 되게 편하니까요. 편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양말을 벗는다는 게 조금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양말은 신으시고 샌들을 신으시. I understand the mentality behind it as well. I think 좋습니다. 보글님의 신청곡까지 한번 가고 1부,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adonna. Vogue. What are you looking at?

Hour 2 begins right now. I'm your producer and DJ EQ. We are live on TBS C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run broadcast waiting for you again at the 6 p.m. and 2 a.m. tomorrow morning.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you can come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with our 보이는 라디오. 또 실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 들어가신 뒤에 1012-1013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here, come say hello and share your thoughts. And you can just leave any messages, you know, your check-in messages, your song request, or any random thoughts that you have on your mind about the program. 또 그냥... 프로그램 잘 듣고 있다, 어디서 듣고 있다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as well. You can send your messages to shop 1013451. 좋습니다. Let's talk more about the fashion culture and the stereotypes and whatnot. It's always a fun topic to talk about. There are a lot of points to talk about. 쟁점이 항상 많고 그만큼 또 controversy가 많은, 논란도 많은 그런 이 분야가 패션인 것 같은데요. 1232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나 유행에 민감한지 해외에 나가면 패션으로 우리나라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So Koreans are so quick to pick up on trend that people say you can sometimes spot them by their fashion choices when traveling abroad.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의 특정 브랜드의 모자를 쓰면은 아마도 한국 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So it changes from time to time. But for example, if you see somebody these days wearing certain brand of cap, right? It's almost for sure that that person is a Korean person. 그죠? Yes, I think good and bad. 뭔가 이렇게 민감하죠. 상당히 민감하죠. 패션에.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패션에 민감하고, 그만큼 어떤 이 특정 패션 어떤 트렌드에, 뭔가, 단시간에 굉장히 몰두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We tend to really focus heavily and consume that fashion style heavily, during a short span of time. 그래서 빨리 오고 또 빨리 가기도 하는 게 그렇죠. I think I can agree with you definitely 100%. 그렇죠. 이제 해외 가 보면은 조금 사람들이 패션에 덜 민감한 건가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드리고요. 1232님.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더 소개해 드릴까요? This is Leo Robinson. 원래 이제 Commodores의 곡이죠. Three Times a Lady.

Couple of tracks, Leo Robinson, Three Times a Lady, and Swan Dive, Truly, Madly, Deeply,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사연 sent in by our cutie names. Andy Mike님께서는 저는 fashion terrorist라고. So Andy Mike님 defines himself as a fashion terrorist. 보통 본인이 fashion terrorist라고 하시는 분들이 옷을 보통 잘 입던데 보니까. And Andy Mike님 says, 같은 부류인 Metallica의 노래 신청해 봅니다. So he also considers a Metallica fashion terrorist. Metallica는 보면은 it's usually all black. 근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또 계산된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rather very calculated, coordination of clothing because they want to give off that impression that they don't care too much about their clothing. 뭔가 터프한 그런 메탈 밴드 아저씨들의 느낌인데, 나는 뭐 그냥 까만 바지에다 까만 티만 있으면 돼라는 느낌을 주긴 하거든요. But each member kind of is slightly different with their sort of coordination and clothing and the coloring of their clothing and how it kind of fits with their guitar color too. 그래서 이제 기타 색깔과의 어떤 이 조합 같은 것도 은근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I think, you know, they pay a lot of attention to their clothing.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안 써 보이는 듯 해 보이지만 뭔가 신경 쓴 꾸안꾸인가요? 메탈리카가 꾸안꾸란 얘기인가요? 그럼 제가. 앤디 마이크님, 신청곡. 오랜만에 메탈리카 좀 강한 곡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This is Metallica, Fuel.

couple of metal bangers, Metallica, Fuel, and Megadeth, Trust. Metallica 곡을 들으니까 왠지 Megadeth로 이제 또 응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I felt like I had to kind of, you know, bring a song that kind of really matches the energy of Metallica. 뭐, 이 세기의 또 라이벌 그룹 아닙니까? Metallica, Megadeth. 언제 한번 두 그룹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o I do have a music critique prepared for part 4 of the show. So I'll be back with that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박정현입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월요일의 뮤직 부티크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day's music boutique, I want to start with a song. The song by 김건모, titled 어디쯤 가고 있을까? It was a new offering from 김건모 in 10 years. 10년 만에 발표하신 그런 신곡인데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곡인데요. It is actually a remake of a song originally by a singer named 전영. 1977년에 발표된 이 전영 씨의 이 리메이크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인데, 원곡은 이제 트로트 풍인데요. 약간의 이제 편곡을 거쳐서 김건모 씨 스타일로 발표를 했습니다. So originally a trot song, but I think 김건모 arranged it in a way that sounds like his music and that sounds kind of in style for today's music scene. 흥미롭게 느껴졌던 거는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김건모 씨가 이 클래식 기타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So interesting thing after watching the music video of this song that I felt was 김건모 was playing a classical guitar while singing. Because we are kind of used to seeing him either just to sing without any instrument or sing with a piano, right? 그래서 음원의 크레딧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직접 연주를 하신 거이기도 하더라고요. So 김건모 did actually play the nylon guitar for the album, for the single.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28년 동안에 매일 피아노를 치면서 살았는데 6년 동안에는 거의 피아노를 안 쳤고 기타 연습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So he would practice guitar at least 4-5 hours straight every day without missing a day. He's used to playing piano for over the course of 3 decades. 하지만은 피아노보다는 기타 연주를 아마 배워서 연주를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이 곡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This is a new song from 김건모. I think it released about a month ago, I believe. 어디쯤 가고 있을까?

That was 김건모 어디쯤 가고 있을까? I love it when singers actually play their own instrument, while singing. I think that, I don't know, to me shows a more genuine sort of artisanship from the artist, I think. 직접 또 녹음까지 하셨다니까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뽀글님께서는 이 곡을 들으시면서 무척 쓸쓸하게 들리네요. 너무 고생하셔서 feels very sorrowful. I guess he's been through a lot, right? But we are glad that he is back with new music. Hopefully, we'll expect more from the artist 김건모. 근데 이 곡을 발표하신 그런 어떤 동기에 대해서 이 기사가 있는데, he said that he saw this one singer's performance on one of the TV music program. TV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한 가수의 무대를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He was very impressed and by this performance of this singer. 근데 그 가수의 무대를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바로 그 뒤에 어떤 작업실에서 우연히 그 가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So by coincidence, he actually got to meet that very singer that he was very impressed by watching the TV show, and he met in one of the studios. 바로 그 가수가 어떤 분이냐면, I believe I've introduced this artist once on our program as well. 조범진 씨인데요. He's a phenomenal guitarist and singer-songwriter. 정말 기타도 엄청나게 잘 치는 분이지만 또 노래 역시 두 가지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조범진 씨였다고 합니다. 조범진 씨를 만나고 나서 뭔가 앨범 작업에 대한 약간의 그런 진행이 된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곡입니다. So, I'm assuming that things got started after meeting Mr. 조범진. 그래서 조범진 씨의 노래 하나 준비해 봤는데, 바로 신난다라는 그런 곡입니다.

That was 조범진 신난다라는 곡이었습니다. Such a groove to his music and his voice and also guitar playing. 그래서 김건모 씨가 조범진 씨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이 김건모 씨 신곡의 어떤 그런 음악적 배경에 대한 퍼즐이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To me, kind of other missing puzzle pieces, and I kind of got to figure out after knowing that, you know, he and 김건모 got together. 보니까 조범진 씨가 편곡을 담당을 하셨고, you know, he's a phenomenal guitarist, 조범진. So I'm sure that he kind of have influenced 김건모 in a way with as to, you know, how to maybe arrange the guitar parts for this song as well.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작업이 확실히 이렇게 시너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FYI, 조범진 was also guitarist for the 사랑과 평화, 사랑과 평화, the funk band, you know, guitarist of the band. 뭐 사랑과 평화의 기타리스트였으면 상당한 어떤 내공의 기타리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아마도 보컬리스트 겸 기타리스트 최강 조합 중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He has a, probably the best talents as both as a vocalist and also guitarist. 기타를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So 조범진 씨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뮤지션이 있었습니다. So today's music boutique is sort of my flow of thoughts leading one artist to another. 조범진 씨 하니까 생각나는 뮤지션이 있었는데 바로 저의 중학교 때 친구이기도 한 이 싱어송라이터 김신일 씨입니다. I think we've invited 신일 long time ago on this show. 한 2년 전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he is a film scorer. 영화 음악도 하고 또 이제 이 펑크 장르, 소울 펑크 장르의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데요. 조범진 씨하고 또 김신일 씨 이 두 분이 프로젝트 밴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So they actually once tried this soul funk project band called Hola Soul. 일단은 지금까지는 한 곡밖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또 impression

남겼던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So, 조범진 did the guitar parts and the main vocal. 그 다음에 또 김신일 씨 역시 메인 보컬과 건반을 맡아서 이제 완성된 곡인데요. It's very, I guess, modern take of soul and funk music. 그래서 엄청난 그 그루브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This is Hola Soul, Back to Back.

Yes, Hola Soul Back to Back, 조범진 and 김신일 collaboration project Hola Soul. 시원시원하죠, 정말. 와. 두 분의 어떤 이 그루브가 또 탤런트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 I hope to hear more from, you know, both 조범진 and 김신일 as a duo and or also as a solo singer-songwriter. So speaking of 김신일, who is my, high school friend. 참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You know, I think I told my kids that I started playing in a band since middle school. 중학교 때 저는 이제 그 밴드 활동을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And 신일 was my church friend. 교회에서 이제 만난 친구였는데 he was the singer of the band and I was a guitarist of the band.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미국 가기 전 before I immigrated and back in the late 80s 80년대 후반에 가기 전에 한 2년 3년 정도 같이 밴드를 했었습니다. As a high schooler and as a middle schooler.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You know, back then we were very different, you know, in terms of the type of music that, you know, we loved. 신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스, 펑크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고요. 저는 이제 헤비 메탈을 굉장히 좋아해서, you know, we had our differences. 하지만, 다시 또 어른이 돼서, 이렇게 음악 얘기를 하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So, 김신일 has been a producer figure too. 어떤 가수들의 이제 곡을 써주고 또 앨범을 producing한 프로듀서의 역할을 해왔었고요. And also he has been producing soundtracks for movie. 영화 사운드트랙을 또 이제 만들기도 했었고. And recently, I think very recently he, played with Mr. 한대수. 한대수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가끔 이렇게 one-off, 그러니까 일회성 공연을 하시는데 he's been part of 한대수's concert tour as well. 이 한대수 씨 그 프로젝트 앨범 그 이제 헌정 앨범에 이제 출연을 한 계기로 아마 그렇게 두 분이서 또 연주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and also he's been also the producer figure for 윤도현 솔로 앨범 또 윤도현 씨 솔로 앨범에서도 이제 같이 프로듀서로서 이제 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We talk on the phone from time to time. 가끔 이제 연락도 자주 하는 친구인데 Maybe we'll have a 신일 back some other time. 한번 초대해서 또 친구 노래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결 고리가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is going to be last song, a track from 김신일, Love Phase라는 곡인데요. I'll leave you with that song.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김신일, Love Phase.

免边开空调边开门营业，关门制冷将为您节约高达 66% 的电量。让我们一起努力实践以上几点，过一个环保节能的夏天。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马上请出我们的嘉宾，来自中国战略经营学院的陈立。

影子，守候着你，跟随着你，那个男人爱着你，心却在哭泣。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른

0: it to let go.
1: Okay, so I'm going to get through some of the messages regarding MG Q&A question. I asked you guys, how long do you use the air conditioner during the summer months?
2: 여러분은 여름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에어컨을 트시는지 제가 물어봐서 좀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25550님께서 저는 땀이 워낙 많아서 봄부터 에어컨 틀고 살아요. 초가을까지는 풀 가동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라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어요. 2550 texts that I sweat a lot, so I've been using the air conditioner since spring, and it's in full operation until early autumn. And since I work from home, I can't live without the air conditioner on. I get you. I mean, you have no choice. If you have to work from home, you would have to just turn on the air conditioner. Otherwise, your work productivity will decrease and you would feel so lazy. So yes, you have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on. You have no choice.
3: 아, 근데 재택근무하는 건 좀 이런 게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회사에서는 회사가 틀어주는 에어컨을 마음껏 이렇게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를 할 때는 내가 내 에어컨비를 내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저뿐인가요?
1: I mean, you would have to pay for your own air conditioner bills if you're working from home. And hasn't anybody thought about this? Just me? Anyways, 9520 texted, I think my parents got me into a habit of not turning on the air conditioner. They were all about saving the electricity bills when growing up as a kid. I don't remember my parents turning on the air conditioner that often. But I realized that I've been doing the same thing lately. I know, right? When you do want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growing up as a kid, your parents would be like, not yet. You still have to wait a little bit more. It's going to get even more hot. And then you wait. And then when you reach the moment where it's really hot, they would be like, no, no, no, we have to wait just a little bit more because it's going to get even more hot.
3: 좀 더 더워질 거니까 기다려, 기다려 하다가 그냥 여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에서 이제 에어컨을 좀 안 트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참고 참다가 그냥 안 틀고 가을로 이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9520님이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1: Everybody keep letting me know about how long you use the air conditioner during the summer months.
2: 여름철에 여러분은 에어컨을 언제까지 트시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에어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아요. 문자 번호는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Stay tuned, everybody. I'm going to be back for the second part of Morning Groove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Falls, The Runner.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I'm back, everyone. Today, I'm asking you guys about your period of your air conditioner operation. 여러분은 여름철 에어컨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트시는지 오늘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번호 #1013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Keep letting me know by texting me to #1013. 4364님께서 저는 에어컨을 최대한 늦게 켜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틀자는 아이한테 필터 청소를 못했다고 맨날 핑계대요. 그렇게 버텨서 7월 중순쯤부터 켰어요. 그래서 한번 가동하면 늦여름까지 킨답니다. 올해는 더워서 9월까지 틀 듯 싶어요. I tend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as late as possible, so I always make excuses to my child about not being able to clean the filter before turning on the air conditioner. I endured until around mid-July and then turned it on. And once it's in operation, I keep it on until late summer. And this year, it's hotter, so I might keep it on until September. 4364님, 일단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에어컨을 그러면 9월까지 틀 예정이시라고. But I guess you have endured enough. 7월 중순쯤부터 트셨다고 하니까 I guess that's fair enough. 지금부터 이제 딱 피크잖아요. 피크 시즌에 이제 반짝 트시고 이제 또 가을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you can turn it on during the peak season and just embrace the chill autumn time when the time is arriving. 0325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집사라 고양이님들이 침대에서 더운 듯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틀어요. 그래서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틀어요. 집사의 삶이란 크크크 큐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귀여운 문자인데요. I'm raising two cats and as their servant or 집사, when I see them lounging on the floor as if they're feeling hot,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So I keep it on from mid-June to August. Such a life of a cat servant or 집사. 아,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쩔 수가 없죠. You can't help it when you have companion animals, you know, because they are basically wearing fur every single day, 365 days. So if it's hot, they just can't do anything about it. So it is your job to take care of them and to keep them cool.
1: 항상 그 우리 동물 친구들은 모피코트를 입고 있잖아요. 무더운 여름에도 그 모피코트를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털을 밀 수도 없고 고양이니까 에어컨을 틀어줘야죠. 예, 그리고 고양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요?
0: I guess what makes your cats happy would make you happy also.
1: 너무 스윗한 집사님이실 것 같아요. 고양이 사진도 좀 보내주세요.
0: Also, don't forget everybody, if you guys are talking about pets, your dogs or cats, you need to send me pictures because I'm always curious about how they look like.
1: 저는 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얘기해 주시면 사진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1846님께서 저는 에어컨을 6월부터 9월까지 켜는 편입니다. 여름을 좋아하지만 더운 건 싫어요. 신청곡은 Michael Learns to Rock의 I'm Gonna Be Around You.
0: So from June to September, although you like summer, you don't like the heat. I feel you. I mean, it's difficult and it's really hard to survive this heat, right? It's just like a survival for all of us.
1: 우리는 이 모두가 이 여름을 견뎌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힘들면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죠, 그쵸?
0: Stay tuned, everybody. I'm going to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requested by 1846. This is Michael Learns to Rock. I'm gonna be around.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And I'm back, everyone. You're hanging out with me, Summer PD, here on Morning Groove. I asked you guys about how long you guys use the air conditioner during the summer months, about your air conditioner operation period.
1: 여름철에 여러분은 얼마 기간 동안 에어컨을 트시는지 제가 물어봤는데요. 8384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저희는 작년에 남편이 에어컨을 26도로 한 달 동안 안 끈 전기세와 더울 때마다 껐다 켰다를 한 전기세 한 달 비교 유튜브를 보더니 에어컨을 못 끄게 해요. 올해도 일주일째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있어요. 아마 8월까지는 켜져 있을 듯요. 근데 작년 8월 한 달 전기세를 보면 진짜 큰 차이는 없었어요.
0: Last year, my husband kept the air conditioner at 26 degrees and compared the electricity bill for a month when he didn't turn it off and when he turned it on and off every time it got too hot. After watching a YouTube video, we couldn't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We've been keeping it on for a week this year too. It'll probably be until August. But looking at last year's electricity bill for August, there wasn't a big difference.
2: 이거 진짜 맞아요. 제가 또 첫 직장이 에어컨 관련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잘 아는데 인버터 에어컨일 경우에는 이렇게 적당한 온도로 이제 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전기세도 좀 아낄 수 있고요.
0: So when it comes to inverter air conditioner, if your air conditioner is an inverter, you should just leave it on above around like 25 to 26 degrees Celsius. And just leave it on, and that way you can save some electricity bills.
2: 근데

우선 그 핸드폰이래. 에어컨이 인버터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식이 최근 연식이어도 인버터가 아닐 수도 있으니 그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And more messages came in, and the messages that I'm about to read are messages about those travel destinations that you want to go to during this summer vacation here in this country. 0362님께서 톰 크루즈가 만들어준 칵테일 마시며 코코모 음악이 흐르는 자메이카 해변이요. 아, 또 우리나라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자메이카 해변이라고. So you want to go to a Jamaican beach while listening to those Kokomo music and while drinking a cup of cocktail made by Tom Cruise. 아, 톰 크루즈가 갑자기 왜 나오나요? 칵테일을 마시면서. 아, 근데 너무, it sounds really nice.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셋 중에 진짜 하나만이라도 제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네요. I would really like long to experience at least one of these things that are mentioned in this message. Either Tom Cruise, cocktail, or Jamaican beach. Just one of the three options would be really, really nice for me right now. 아, 사실은 자메이카 해변 저도 너무 가고 싶습니다. I haven't been there ever in my life, and just by going to the beach would make me so happy and would make me feel like heaven is on earth. 8384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몇년못 갔어요. 해외로 가고 싶지만 고3 아들이 있어서 올해는 좀 참고 1박 2일 제주도라도 가고 싶습니다. 저희 어릴 때 최고 휴양지는 에어컨 빵빵한 은행이었는데 라고 해주셨어요. So due to COVID-19, I haven't been able to go on overseas trip for several years. I really want to go, but I have a third year high school son, so I have to endure it this year. I would still love to at least go to Jeju Island for a one night, 2 day trip. And when we were young, our favorite vacation spot was a bank with strong air conditioning.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고3 아들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올해는 좀잘 참으셔야겠어요. 아들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뭐 이제, 뭐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긴 하지만 옆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잖아요. Just the fact that you are standing next to your son would make him feel so much better. So I guess this year would be focused on your son. But next year, once everything is said and done, you can go on your family trip, maybe longer than just staying one night and 2 days in Jeju Island. 제주도 1박 2일은 너무 부족해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가시면은 그래도 최소 2박은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 0738님께서 목포요. 지나가는 식당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반찬이 10개 이상 나오고 다 너무 맛있대요. 근데 역사 흔적도 잘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걷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KTX 타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라고 해주셨어요. So 목포, I heard that no matter which restaurant you go to, you get more than 10 side dishes and they're all delicious. Moreover, you can feel the traces of history very well. And above all, I heard that walking there is really nice. I really want to go there on a KTX train. That sounds really romantic. I didn't get too much chance to ride on KTX train, but from my experience, I really enjoyed it. You get to see those beautiful sceneries outside, and it feels like you're really like going on a trip while when you were in like high school.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여행 가는 그런 기분들 들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목포 한번 가보고 싶네요. 반찬 10개 이상 나오다니. That's really important. 10 side dishes and they're all delicious. I really have to go to 목포 then.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information. 엘마르 바다님께서 남해 좋아요, 다랭이 마을, 독일인 마을 좋은 곳이에요. 꼭 가보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also, Young H Choi said on YouTube that they will not go anywhere. Young H Choi님이 다른 채널로 갈아타지 않는다고 하셔서 제가 살짝 캡처를 좀 해놨습니다. 제가 집착이 좀 심하거든요. So I screen captured Young H Choi saying that they will not switch to another channel. So you're kind of stuck here on Morning Groups. I'm so sorry about that.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는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시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Anyways, thank you for your messages.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another song. Here is Dancing in the Moonlight by Top Loader.